연둣빛 잎새가 햇살을 한 움큼 품고 바람에 살짝 흔들린다. 논두렁 물길 따라 하늘 한 조각이 내려와 모내기 손끝에서 반짝이고 봄의 옷자락은 어느새 뒤로 물러나 여름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날 풀냄새 짙어지는 길 위에 햇빛 한 줌이 계절을 익혀간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챗GPT에게 입하절기에 어울리는 시 한 수를 써보라 주문했더니 입하라는 제목으로 뚝딱 이런 시를 지었어요. 봄의 옷자락이라든지 햇빛 한 줌이 계절을 익힌다 이런 표현은 인공지능 냄새가 안 느껴지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린 시 한 편 쓰려면 온갖 몸살을 해야 간신히 한 편 나올까 말까인데 말이죠. 그런 시대의 산책길, 오늘은 관악합주 경풍연과 염양춘 들으며 시작합니다. 정로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물에 비친 하늘을 논두렁 물길에도 하늘이 환히 열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참 멋진데요. 그런 입하절기에 아이들이 들어가니까 더욱 생동감 있는 시가 되었죠. 시도 잘 짓는 인공지능의 시대의 산책길, 입하와 어린이날에 AI가 지은 작품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5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백구사입니다. 백구사 속에는 왕에게 버림을 받고 벼슬에서 물러난 주인공이 나옵니다. 성상이 버리시니 백구에게 너를 쫓아 유해 왔노라.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밝힌 데서 그런 상황을 알수 있는

나를 모르거든 남이 나를 어이할리 두어라 알고도 모를 일을 알아 무삼하리요. 이 평시조 세상에 모를 일이 먼저 듣고요. 이어서 평시조 인생을 헤아리니 듣겠습니다. 인생을 헤아리니 한바탕 꾸미로다. 좋은 일 굳은 일이 꿈속의 꿈이어니 두어라 꿈같은 인생 아니 놀고 어이리. 평시조 세상에 모를 일이 인생을 헤아리니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앞에 곡은 변진심의 노래 변성금의 검은고 연주로 들으시고요. 뒤에 곡은 여기에 김호성의 단소가 더해집니다.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학생을 헤아리니 한바탕 꿈이로다. 좋은 일 굳은 일이 꿈속의 꿈이어니 두어라 꿈 같은 인생 아니 놀고 어이리. 평시조 인생을 헤아리니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였고요. 김호성의 단소, 변성금의 검은고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 곡에 앞서서는 평시조 세상에 모를 일이었는데요. 변진심의 노래, 변성금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관악기의 시원한 선율을 들을 수 있는 곡, 관악 영산회상 중에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함령지곡 준비했습니다. 편안함이 두루 미친다는 좋은 뜻의 암영이죠. 함령지곡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입니다.

우리나라의 산들이 그런 것처럼 서울의 산들은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울의 생활 문화를 만들어왔다. 하천과 함께 서울의 산들은 왕과 양반 사대부들 그리고 일반 상민들이 가장 가까이에 두고 접하는 신앙의 공간이자 문화 예술 활동의 공간이고 놀이의 공간이었다. 조선시대부터 서울 사람들이 풍류를 즐겼던 곳은 도성 안의 경우 가까이에 두고 접하는 신앙의 공간이자 문화 예술 활동의 공간이고 놀이의 공간이었다. 조선시대부터 서울 사람들이 풍류를 즐겼던 곳은 도성 안의 경우 모두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네 개의 산, 즉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끼고 있었다. 그중 삼청동 일대의 언덕과 계곡은 도성 내 제일의 명소로 꼽혔던 것으로 보인다. 인왕산 아래 청풍동과 백운동 일대 계곡인 청풍계는 문인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옥류동과 피룬대도 인왕산 아래 위치한 곳으로 봄이 되면 서울 사람들이 만발한 꽃을 보러 나들이를 했다. 이 밖에도 남산 일대의 산책로, 낙산계곡, 도성박 명승지 중 문인들이 회합한 장소로 유명한 세검전, 삼각산 내 승가사와 진관사 등이 서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소풍 장소였다. 서울의 산과 계곡들은 양반 문인들과 화가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서 문학작품과 미술작품의 주된 소재가 되기도 했다.

왕족과 남산 산신인 목멱대왕에 대해서는 왕이 직접 국가와 왕조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서 일본

호호야야 주상 전하는 자산 수익어치 산법 수가

주소 우리에도 인내에 대해서 개경가를 부르리라. 무비와 개경은 세상 사람에게 모두 다 우정하고 가다가

남도민요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고리 타령 이어들으셨는데요. 박양덕 최영란 허은선의 수리 심상남의 대금 김승정의 해금 조옥선의 가야금 최재희의 검은고 김효신의 아쟁 서은기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용석류 해금사연조 병주 듣겠습니다. 서용석류 해금사연조는 남도음악의 정수를 깊이 체득한 서용석 명인이 남도음악의 근간을 두고 완성한 음악인데요. 1988년에 해금연주자 박혜선과 양경숙에게 구음으로 선율을 전수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이 음악을 해금, 아쟁, 검은고가 함께 연주하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해금과 아쟁은 차련악기라서 거의 유사한 선율을 함께 연주하고요. 검은고의 경우 악기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두 악기와의 조화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서용석류 해금산조 병주 듣겠는데요. 김선구의 해금, 윤석영의 아쟁, 이재하의 검은고,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합니다.

생긴 다섯 마리를 갖더니만 운수가 불길어요. 대명이가 들어와서 네 마리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남았는데 나를 겪고 뭐 하려 할지 대박 까고 벌칙하면

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애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폐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애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배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제비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학원방 차고 백원.

성 대관이 서경철이 죽구죽구나 귀한 봉을 너무 광명에 들어가니 25연 타냐 어디 반

지간을 지내서 장성을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여 마루장을 구경하고 장당 내달라 홍

초연병 반백하여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창조를 따라 조지 소식을 연구와

동을 말라 본보박신을 집에 가불고 이제 우리 노일라 행고양 쭉간긴 앞에다 박씨를 피르르 때려 드리고 배운 갈로 올라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 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르기를 백편두라고 부른다던망. 흥부 마누라

모냥아 모냥 파가 영영 파기로구나 모르다프 신이 피가 와도 걱정이 없고 시절도 밤낮 없이 잘도 자라서

탯줄같이 실어넝구리 윗니봉을 알카웠은지 바람이 불어도 상관이 없구나.

들으셨는데요.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절기이고 또 어린이날입니다. 부모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어린이들에게 오늘은 더없이 좋은 날이겠죠. 그렇지만 한편 어린이날이라서 더욱 소외되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겠다 싶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애기는 아래 발치에서 콜콜, 고양이는 부뚜막에서 가릉가릉, 애기 바람이 나뭇가지에 솔솔, 아저씨 해님이 하늘 한가운데서 쨍쨍. 윤동주 시인의 시 봄을 읽어드렸습니다. 동심 가득한 시어로 봄날을 깨워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극을 연구하는 분을 모셨는데요. 국립 어린이 청소년극단의 손준형 개발팀장님이십니다. 잠시 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을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배터리,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안은경의 피리 연주 듣고 올게요. 너가 춤을 추니 나도 춤을 춘다.

0: 그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작품을 무엇을 만들지 연구도 하시고 워크숍도 하시고 실제로 공연으로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네네 그전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린이나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 정도로 정의를 하고 그렇게 대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시각이 많이 바뀌고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어린이 청소년 극을 많이 연구하시고 또 개발도 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
1: 그럼요. 사회가 이제 사실은 많이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기존의 어떤 생각과 관점들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 어린이에 대한 태도, 또 최근에는 이제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관계로 이렇게 변화해 가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어린이와 성인은 뭐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의 차이 그리고 태도의 차이 때문에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0: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1: 주체할 그래서, 수 없죠.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연극도 대사 중심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관객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관람하기 물론이죠.
1: 아, 예. 그래요?
0: 어린이와 청소년 뭐 이 시기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1: 네.
0: 지금 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동적인 에너지가
1: 맞아요.
0: 막 가득 차 있는 네.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1: 주체할 그래서 수 없죠.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연극도 대사 중심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관객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관람하기만 하는 연극은 어린이 청소년극에 좀 맞지 않고 그 안에 굉장히 동적인 에너지와 감각들이
1: 네.
0: 예, 포함된 이런 형태의 작품들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보셔야 하는데
1: 어떻게 즐길까요? 와, 우리 아이들.
0: 네. 네. 그러니까 늘 이제 이 36개월 이하 영유아 관객과 소통하는 연극 언어를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1: 네.
0: 그래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도 늘 그 영유아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아, 연습 현장에 초대해서
1: 네.
0: 아이들과 함께 플레이도 하고
1: 아,
0: 아니면
1: 그런가요?
0: 준비한 장면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공연이라고 하는 이제 무대에서 이제 영유아 관객들의 관람 태도는 한마디로 이 경이로운 순간이 많습니다.
1: 이 네. 경이롭다는 말에 맞은 네. 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가만히 뭐 있진 않죠.
1: 네.
0: 당연히 어느 순간 공연하고 있는 배우를 많이 무대에 올라가서
1: 그렇죠.
0: 본인이 주인공인 것처럼
1: 네. 네.
0: 배우를 많이 바라본다거나
1: 아니면
0: 배우가 퍼포밍을 하고 있는 순간에서 본인도 뭔가 막 움직이고 있는
1: 그야말로 네. 참여형
0: 네네네.
1: 공연이네요. 네.
0: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연이 펼쳐지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그 우리 공연의 맥락과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잠깐 소름이.
1: 그래서 경이롭다는 표현을 쓰셨군요.
0: 네네.
1: 아. 아니 요즘 정말 그 공연 문화의 대세가 참여형이라고 하던데 우리 36개월 이하 그 어린이 영유아들은 이미 그것을 시작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 사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출산 이후에도 많은 여성들이 뭐 태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문화 체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시기에 영유아 아이들에게 공연 예술을 체험하게 한다는 거 이건 어떤 영향을 줄까요?
0: 참 그것도 어려운
1: 그렇죠.
0: 네. 어려운 좀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연을 관람하는 아이들이 6개월, 뭐 한 4개월부터 지금 한 36개월 정도 아이들까지 이제 기어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것도 아직 잘 서툰 아이들부터
1: 그럴 수 있죠.
0: 이제
1: 예.
0: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이 지금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사실 예측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1: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 또한 어른의 네. 생각일
0: 네.
1: 테니까요.
0: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아주 어린 시기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어린 시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한 살 전후에도 이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 심지어 도덕적인 감정
1: 네.
0: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

0: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1: 네.
0: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많은 청소년극이 아주 전형적인 입시와 뭐 성적과 뭐 학교 폭력과 뭐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같은 형태로 이제 공연이 만들어지고 있는 면도 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좀 더 청소년 시기에 노동하는 청소년이나 철학하는 청소년이나
1: 네.
0: 아니면 정말 이 사회 경종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적인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인물과 이야기들이 청소년 극에 담긴다면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아, 지금 연극이 본인하고 충분히 맞닿은 지점에서 자기의 어떤

0: 이런 과정이 있나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개발이 된 작품도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저희가 처음에 청소년극을 해야 되겠다
0: 네.
1: 라고 했을 때는 워낙 이제 이 청소년을 위한 연극이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2011년만 해도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고, 어린이극은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작품들을 하는 팀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소년극을 이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떤 청소년극을 만들지, 어떻게 청소년극을 만들어야 되지라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저희한테 이제 솔직한 저희의 이제 심정은, 아, 우리가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0: 네.
1: 오히려 청소년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청소년들하고 만나면서 우리가 작품과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같이 워크숍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생각과 감각들을 이 청소년극에 불어넣는 방식으로 연극을 만들어야 되겠다.
0: 네.
1: 이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사실은 청소년들이 함께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었는데요.
0: 네.
1: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 사업 그 이제 프로그램 청소년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매 공연마다 청소년들이 이 배우와 연출과 작가랑 같이 협력하는 이제 워크숍도 하고, 중간에 장면 리허설을 보고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도 갖고
0: 네.
1: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0: 그
1: 더
0: 청소년들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뭐,
1: 궁금하시죠?
0: 네. 어떻게, 어느 학교를 지정하나요?
1: 아, 그렇진 않고요.
0: 네.
1: 모집합니다.
0: 아, 모집을 통해서
1: 네,
0: 관심
1: 보통 한
0: 있는.
1: 3월 정도에 국립 어린이 청소년 극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0: 네.
1: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0: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처음 알게 되어서요. 반응이 좀 뜨거우면 좋겠습니다.
1: 그러고 나서 이제 3월에 모집해서 이제 저희가 12월까지 같이 활동을 하는데요. 한뭐네 편에서 한 여섯 편 정도의 작품에 같이
0: 네.
1: 연계한 활동을 하는데, 그 경험을 못 잊어서 계속 찾아오는 청소년과, 또그 경험을 거쳐서 이제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고 이제 저희 스텝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0: 네.
1: 지금 현재는 있죠.
0: 관련 공연 예술로, 예술가로서 활동하는 주로 청소년

0: 음악 감독님하고 그리고 이제 연출가인 이성직 연출가랑 이제 지금 저희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 저희가 모집하는 청소년 그룹이
1: 네, 노래 말 이런 작품이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0: 네, 맞습니다. 예. 노래 화살표 말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1: 네. 네.
0: 이 작품은 이제 뮤지션인 그 단편선 그 음악 감독님하고 그리고 이제 연출가인 이성직 연출가랑 이제 지금 저희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 저희가 모집하는 청소년 그룹이 네. 청소년 17인이거든요. 그 청소년 17인들하고 같이 이제 워크숍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워크숍을 거쳐서 서강대 메리올에서 그거를 이제 올해 쇼케이스 형태로 발표를 하는데
1: 네.
0: 아마도 청소년들이 어떤 역할로 같이 또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아, 네. 아직은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0: 내용에 대해서는 예. 지금 조금 작품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1: 네, 네.
0: 좀 그러긴 한데요.
1: 네. 기대해 주시라.
0: 네.
1: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0: 네, 네, 네. 네.
1: 10월 15일부터 열흘 정도 서강대 메리올 소극장에서 이 청소년극 릴레이 노래 말 이 작품 올려진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는 또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이제 뭐 살아가고 있고 뭐 이러는데 이제 이 둘이 만나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거쳐서 영국의 북쪽으로 질주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북쪽으로 가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도 만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통과 의례 같은 거기서 새로 태어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런 작품이었어요. 이번에도 명동예술극장에서 이제

0: 통과 의례 같은 거기서 새로 태어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네. 그런 작품이었어요. 네. 이번에도 명동예술극장에서
1: 이제 있고 또 청소년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또 이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어린 노란 달이라는 작품이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 올려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공연 종료 이후에 뭐 하루는 예술가와의 대화도 있고 또 청소년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또 이것도 좋은 연극 개발하고 계신가요?
0: 어린이 청소년 연극의 뿌리는 사실 어린이 시절의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네.
0: 그 유명한 이제 연극 연출가 피터 브룩이 연극은 놀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놀이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인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저는 어린이가 어쩌면 인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저는 어린이가 어쩌면 성인이 돼가면서 점점 잃어가거나 퇴화해 가고 있는 놀이적인 감각과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1: 그렇죠.
0: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또 그 버금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예술가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린이와 예술가가 만나는 거는 이런 놀이에 기반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여기가 국악방송이니까 네.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는 사실 모든 전통 연극은 놀이였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0: 네. 연희 그리고 네. 뭐 산대 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놀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는 사실 한국의 어떤 전통 안에서도 매우 연극을

0: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서로 다른 세대가 이 청소년극, 어린이 청소년극을 만나면서 여기에서 새로 그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뭐 제가 그 청소년극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서로 다른 세대가 이 청소년극, 어린이 청소년극을 만나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나이 든 세대와 굉장히 어린 세대가 무대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시간과 또 경험의 차이를 넘어서, 함께 마주보고 손잡고, 때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순간을 함께 이렇게 직면하는 뭐 이런 작품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1: 마음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0: 아니
1: 지금 다 털어놓지 않으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0: 이게 평상시에 뭐 생각은 했는데 지금 갑자기 얘기를 하려니까 지금 막연한 이제 약간 이런 방향의 작품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요.
1: 꼭 구현을 해주십시오. 네, 그 작품이 나온다면 아,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작품이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저도 관람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손준영 연구개발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공연 예술가들이 만들어갈 어린이 청소년 관객에 관한 상상력의 목록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손준영 팀장님의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릴게요. 정수년의 해금 연주로 어린 왕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1년 중 아이들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고 지붕 위까지 가장 높이 울려 퍼지는 날. 5월의 주인공들을 위한 축제, 바로 어린이날이죠. 어디를 가나 알록달록한 풍선과 환한 웃음꽃이 가득한데요. 이 싱그러운 5월의 기운이 꼭 아이들이 뿜어내는 눈부신 에너지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오늘만큼은 우리 어른들도 마음속에 숨어있던 어린 나를 한번 밖으로 꺼내보면 어떨까요? 작은 사탕 하나에도

김정님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토끼풀 네잎클로버 전해드렸어요. 네잎클로버도 열심히 찾고 토끼풀 꽃으로 팔찌랑 반지 만들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들 다들 떠오르시죠? 오늘은 어린이날이라 오늘따라 창밖의 모든 것들이 다 싱그럽게만 느껴질 것 같아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새 옷 한 벌 얻어 입고 부모님 손을 잡고 나섰던 나들이길, 혹은 운동장에서 먹던 솜사탕 하나면 세상 부러울 게 없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죠. 사실 어린이라는 말에는요, 어떤 편견도 계산도 없는 맑은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해요. 오늘 하루만큼은요, 오늘 점심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떤 재밌는 일이 생길까? 이렇게 아이 같은 단순하고 행복한 질문들로 가득 채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날 특집 아닌 특집으로 음악마루 활짝 문을 열어봅니다. 3월 학기가 된 도깨비 전해드릴 텐데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깨비는 사람들과도 어울려서 잘 지내고 싶은데요. 오히려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당황하게 만듭니다. 도깨비 네 마리가 천둥, 바람, 비, 구름 방망이를 장난으로 휘둘러서 사람들이 피해를 자꾸 입게 되니까요. 옥황상제가 결국 벌을 주게 되는데요. 악기로 변하게 되는 거죠. 어떤 악기로 변하는지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안승아 어린이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3월 악기가 된 도깨비 듣고 올게요.

사물악기가 된 도깨비 듣고 오셨어요. 첫째 천둥방망이는 꽹과리로, 둘째 바람방망이는 징으로, 셋째 비방망이는 장구로, 넷째 구름방망이는 북으로 변신했는데요. 어떠세요? 잘 어울렸나요? 안승아 어린이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어린이날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돼 있어요. 오늘은 손원우 글, 김서희 그림, 마음의 주인은 언제나 나야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13년 차 초등학교 선생님이 전하는 공부보다 먼저 아이의 마음이 자라야 한다는 분명하고도 따뜻한 메시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소파 방정환과 어린이 이야기 준비하고 있을게요.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이원경 작창의 도깨비 덕에 부자 된 영감 전해드릴게요. 재밌는 이야기가 실린 곡인데요. 돈 성냥을 영감에게 빌린 도깨비. 매일 성냥씩 갚아서 영감이 부자

것도 하나 없는 아주 가난한 나이 50 먹은 영감이 살고 있었겄다. 하루 난 이 영감이 배가 고파 뭐라도 할 요량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뚝딱 베어가지고는 시장에 간 나무를 팔고 돈 성냥을 얻었겄다. 오랜만에 보는 돈이라 돈 성냥을 혹여나 떨어뜨릴까 품 안에 꼭 껴안고 흥에 겨워 돈 타령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디.

이렇게 흥해교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구나. 으스스한 마음에 영감 걸음걸이 빨라지고 걷고 걷고 걷다 산 모퉁이를 딱 돌았는디 웬 시커먼 놈이 영감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덜컥 겁이 난 영감이 조심스레 고개를 위로 쭉 들고 쳐다보는디 키는 장승같이 길쭉하고 얼굴 색은 팥죽같이 고무치

이렇듯 흥에 겨워 놀던 영감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이 그려 그 볼일이라는 게 무엇이요? 예, 아 그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 아 돈 성냥만 구워달라는 볼일입지요. 어허, 이것 좀 보소. 이 도깨비 잔꾀가 보통이 아니네 그리요. 영감 품속에 딱 돈 성냥이 있는 것을 훤히 꿰고 있으니 영감이 어찌 안 줄 수가 있나. 영감이 똥밟았거니 생각하고 돈 성냥을 도깨비 발 앞에 딱 내던지는 디. 예따, 여기 돈 성냥이다. 고맙습니다요. 잘 쓰고 내일 저녁에 꼭 갚을 테요. 하더니 영감이 눈 깜빡할 새 온데간데 없구나. 다음 날 영감은 줄임배를 콱 틀어지고 오늘도 어김없이 산에 가서 나무를 뚝딱 베어가지고 시장에 갔건만 오늘은 나무가 당최 발리지 않네 그리요. 그리하여 영감은 나무찜을 도로지고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에 돌아와 한숨을 쉬고 있는 뒤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영감님! 영감님! 걔 누구야? 아이, 누구겠습니까요? 제 꼴 사는 김서방입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자네가 무슨 일이요? 아이, 무슨 일이겠습니까요? 어쩌녁에 구워간 돈 성냥 갚으러 왔지요. 여기 있습니다요. 그럼 저 갑니다요. 아이고, 고맙네. 잘 가게나. 그때요, 영감이 돈을 보고 좋아라고 흥에 겨워 한번 돌아보.

그리리. 에이, 니놈의 영감. 내가 못 들어가게 닭의 피를 뿌려놓다니. 어디 맛 좀 봐라. 옛다 영감이 제일 무서워.

그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자신의 색깔을 더욱 쨍하게 살려내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모두의 입맛에 맞추느라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야.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걷는데, 화가 풀릴 때까지 걷다가 마음이 진정되면 화를 그 자리에 두고 돌아온다는 의미로 막대기 하나를 눈 위에 툭 꽂아둔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화가 난 이유를 생각해본대. 하루 종일 걸어야 할 만큼 화가 날 일은 많지 않을 거야. 멈추고 호흡하고 걸으면서 천천히 마음을 흘려보내봐. 분노를 다룰 수 있어야 지켜야 할 걸 지킬 수 있어. 바로 가장 소중한 나 말이야. 화가 나서 뱉은 말이나 행동이 후회될 때가 있어. 조금만 참을 걸 왜 그랬을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을 때 핸들을 틀어서 위험을 피해야 해. 너무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지. 잠깐 자리를 벗어나는 거야.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화가 날 때 싸우지 말고 잠깐 자리를 벗어나봐.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밖으로 나가 심호흡하는 것도 좋아. 조금 걷거나 뛰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기도 해.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피리 밴드 저클의 연주로 동네 한 바퀴 전해드렸어요. 꼭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돌아와도 마음이 한결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이어서 소녀의 상상을 담은 여행, 이 곡으로 한번 그 느낌

I'm going to there 전해드렸어요. 서진희의 노래, 서은영의 가야금, 아는경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끝곡은

I'm going to there 전해드렸어요. 서진희의 노래, 서은영의 가야금, 아는경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끝곡은 꿈을 걷는 코끼리 전해드릴 텐데요. 라라비의 연주로 만나보시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1: 스승의 길 아리랑 길로
2: 우리의 이야기 담뿍 담은 한 소리를
0: 우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어른.

것이라고 불리면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죠. 방정환 선생은 잡지 개벽에 번안 시, 어린이 노래, 불 켜는 일을 실으면서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젊은이가 있고 늙은이가 있다면 어린 사람에게도 이를 붙여서 높게 불러야 한다. 그의 이 생각은 아이를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하겠다는 위대한 선언의 시작이었죠. 귀국 후에 그는 전국을 돌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평생 1000번이 넘는 강연을 했다고 해요. 한 여학교에서

갖고 오셨어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뭘 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막 두리번거리잖아요. 그 밝고 귀여운 모습이 그려지네요. 오늘 음악이 흐르는 바로 끝곡도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곡 준비했습니다. 대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뚫레뚫레 듣고 오셨어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뭘 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막 두리번거리잖아요. 그 밝고 귀여운 모습이 그려지네요. 오늘 음악이 흐르는 바로 끝곡도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곡 준비했습니다. 다비의 연주로 발걸음 전해드리죠.

오늘 소파 방종환 선생의 이야기 했었는데요. 소파는 작은 물결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생전에 아내에게 그 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태 어린이들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다. 이 물결이 날이 갈수록 커져서 훗날 큰 물결이 되어 출렁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건넨 작은 사랑과 웃음이 훗날 어떤 커다란 행복의 물결이 될까요? 어린이날인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도 기분 좋은 물결 가득하셨나요? 남은 휴일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요. 마음껏 웃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웅장한 연주를 중심으로 판소리와 민요, 대중가요, 그리고 파페라까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출연진도 눈길을 끄는데요. 국립창극단의 간판 배우였던 소리꾼 김준수, 국악신동으로 주목받아온 김주리, 그리고 클래식과 팝을 아우르는 파페라 그룹 컨템포 디보가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음악회 희망과 사랑의 노래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깊은 울림의 선율, 가야금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선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지정 축하 공연 정해진 음악여정 60년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가야금 병창 정해진 선생의 예술 세계를 기념하는 무대로 반세기 넘게 이어온 음악 인생과 전통의 깊이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자리인데요. 단가와 판소리, 대금독주, 민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가야금 병창이 지닌 섬세한 미학과 우리 소리의 정수를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5월 17일 일요일 오후 5시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사단법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 제26회 정기연주회가 이어집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의 전통을 잇고 있는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조의 깊이 있는 선율을 들려주는 무대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18연금 사중주 이어도사나 그리고 새롭게 위촉된 창작곡 지금 금바울을 비롯해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가야금의 현재와 가능성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가야금의 깊은 울림부터 새로운 시도까지 한 악기가 품고 있는 넓은 세계를 느껴보실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두 공연 모두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찾으셔서 우리 음악의 깊이를 가까이에서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천천히 스며드는 가야금의 선율처럼 마음도 차분히 내려앉는 시간. 이번 주말엔 국립국악원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국악계에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발전과 지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접수는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냐?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여름 문턱을 넘는 절기 입하네요. 어린이와 여름 잘 어울리네요.
1: 최고죠, 최고. 자, 오늘 전국에서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와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어린이날 선물도 아마 주고 받으셨겠죠.
2: 네, 요즘 어린이들도 이제 여기저기서 보고 듣는 게 많지 않습니까?
1: 그쵸.
2: 그래서 장난감부터 자전거, 뭐 스마트폰까지 바라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1: 그렇습니다. 네. 저도 당사자고요. 네. 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이고 고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0: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또 어린이들도 가장 받고 싶고 주고 싶은 선물은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좋죠. 따뜻하고 행복한 어린이날을 기원하면서 자, 오늘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도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0: 자, 어떤 선물일까요? 바투의 상사디아 어린이날 선물 대잔치.

0: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좋죠. 따뜻하고 행복한 어린이날을 기원하면서
0: 함께 해주세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함께합니다. 화요일이고요. 오늘의 첫 곡은 민정어린이 민요합창단의 노래가락 듣고 왔습니다.
1: 네. 어린이날에 또 이런 아이들의 목소리로 노래 들으니까 민요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자, 여름의 문턱을 사실 4월부터 우리가 살짝살짝 넘기는 했지만 오늘 본격적으로 여름의 문이 열리는 절기 입하입니다. 동시에 어린이날 104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죠.
0: 그러게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네. 그래서 더 이제 반갑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요.
1: 나들이도 가야 되고 예. 외식도 해야 되고 정말 바쁩니다.
0: 그렇습니다. 이동하시는 길에 차 안에서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를 듣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네.

0: 뛸 때도 뽕뽕 앉을 때도 뽕 설 때 뽕뽕 먹을 때도 뽕뽕 옷을 입을 때도 뽕뽕 뽕뽕 뽕뽕뽕 쉴 때도 뽕뽕뽕 뽕뽕 잠잘 때도 뽕뽕 낀다.
1: 근데 자주 뛰는 방귀도 방귀지만은 아따 그 방귀가 으치 세든지 그 며느리가 방귀를 한번 뽕 끼면은 자 지붕이 그냥 흔들흔들 구들이 들썩들썩 방문이 덜컹덜컹 한다자뇨.
2: 내가 진짜 못 살아 진짜. 내가 방귀쟁이라고 벌써 소문이 다 나버렸네. 친정에 있을 땐 부모님하고 동생들에게 다들 뭐 동네 사람이라 마음 놓고 방귀를 끼웠지만 시집 와서는 다들 낯설고 어려워서 참았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이 다 나버렸어. 마음 편히 방귀를 못 끼니까 속도 더부룩하고 행여 방귀가 나올까봐 걸을 때도 쫙 조심하고 잠깐만 또 나오려고 그러네. 앉을 때도 조심. 나 진짜 너무 속도 불편하고 너무 불편해. 무엇보다 방귀를 참는 게 너무 어려워.
3: 여보 색시 어디가 불편하시오? 어찌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얼굴빛이 그리 안 좋소?
2: 사방님.
3: 에?
2: 제 얼굴빛이 어때서 그러시나요?
3: 얘 얼굴이 아주 그냥 뭐랄까 그 누런 똥색 마냥 누렇게 떴소.
2: 사실 눈도 흐리고 코에서도 막 냄새가 나고 배가 아파요.
3: 여보 색시 왜 그러시오? 엄마, 우리 색시가 아파요.
1: 아이고 얘야 며느라가, 아니 네가 우리 집에 온 뒤로 하루가 다르게 병색이 깊어가니 무슨 까닭이 있느냐?
2: 어머니, 까닭은 있사오나. 부끄러워 차마 말하지 못하겠사옵니다.
1: 아이고 부끄럽다니 너하고 나하고 우리 사이에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어려워 말고 말해보거라.
2: 말을 하시라니 하겠나이다. 잠깐만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방귀를 많이 꼈는데요. 시집을 온 뒤로 시댁 식구들이 어려워서 방귀를 조심하느라고 이렇게 병이 났어요.
1: 아이고 방귀? 아이고 아니 된다. 나오는 방귀를 누가 어찌 참을 수 있단 말이더냐. 아이고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방귀를 그냥 마음 놓고 빡빡 끼려무나.
2: 어머니. 말씀은 감사하오나 어머니가 제 방귀의 위력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 방귀는 그냥 뭐 PC방귀 이런 게 아니고요. 대방귀. 아무튼 보통 방귀가 아니거든요.
1: 아이고 그까 이거 방귀가 방귀면 방귀지 뭐 그 무섭다고 말 찬말 말고 그냥 편히 한번 껴봐. 한번 껴봐.
2: 정말이시죠?
1: 아 그래?
2: 어머니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1: 안 괜찮다마다. 걱정 말고 그냥 그 나오는 대로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냥 빡빡 한번 껴봐. 빡빡.
2: 그 정도가 아닌데. 그러면 어머니 제가 방귀를 본격적으로 트기 전에 식구들을 다 불러주시겠어요?
1: 아이고 방귀 하나 끼는데 왜 식구들을 불러?
2: 기념식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0: 끝났다.
1: 색시 이제 끝난 것이오?
0: 아, 조금 남긴 했는데 일단 킵해두고요.
2: 아이고 며느라가야, 네 판구가 실로 대단하고 엄청나구나. 아, 너를 이 집에 두었다가는 우리 집 살림이 그들라고. 우리 식구, 아이고 야, 이거 제명에 못 살겠다. 네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응?
3: 아니, 잠깐만. 방귀 한 번에 집안이 꼴인데 두 번 끼었다가는 우리 집이 폭삭 무너질 것이니, 아이고, 이거 너와 함께 살기는 어렵겠다. 그러니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네가 미워서 하는 말은 아니고. 자자, 어서 준비해서 앞장서거라. 내가 이 친정까지 너를 데려다 주마.
1: 색시, 시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소박인데 내 뜻이 아니오.
0: 아유, 서방님, 저량하다 내 팔자야. 가련하다 내 신세야. 시집 식구 어려워서 방귀 한번 묶인 탓에 몹쓸 병을 얻었다가 허락받아서 방귀 한번 시원하게 끼었더니 온 집안이 들썩 들썩 일이 쫓겨나게 되었구나. 세상 어느 누가 방귀 안 낀 사람 있을까 마는 내 방귀 너 무슨 일로써 소

옛날 옛적 어느 집에 새로 며느리가 들어왔겠다.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머리에는 쪽두리요 발에는 꽃신이라. 사뿐사뿐 조심조심 초래청에 나아가 신랑하고 맞절하고 부모님한테 큰절하니 혼례식이 끝났지. 혼례식 치른 뒤 사흘 지나 친정 식구들과 작별하고 시댁으로 오는다. 조랑말 탄 신랑이 앞에 서고 꽃가마 탄 신부는 뒤에 서고 올망졸망 자박자박 마침내 신랑 집에 다 왔구나. 새로 맞은 이 며느리 일 잘하고 맘씨 곱고 하는 짓마다 곰상 어른 앞에 고분고분하고 아이 앞에 상냥스러워 나무랄 데가 없건만은 딱 한 가지 흉이 있으니 방귀를 잘 뀌는 것이렸다. 아, 방귀를 얼마나 잘 뀌는 거 하니 시도 없고 때도 없다. 걸을 때도 뿡, 뛸 때도 뿡, 앉을 때도 뿡, 설 때도 뿡,

이렇게 자주 뀌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바람 또한 굉장해서 한 번 뀌었다 하면 지붕이 흔들흔들 구들이 들썩들썩 방문이 덜컹덜컹 천장이 움찔움찔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방귀를 뀌었겠다. 친정에 있을 때는 식구라고 해봐야 낯익고 미더운 이들 뿐이지만 시집을 가서 보니 식구라고 하는 것이 모두 낯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마음 놓고 방귀를 낄 수 있나? 행여 방귀가 나올까봐 걸을 때도 조심, 뛸 때도 조심, 앉을 때도 조심, 설 때도 조심, 먹을 때도 조심. 조심.

0: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데 방귀를 잡는 일이 어디 보통 일인가? 밤낮으로 용을 쓰니 방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뱃속에 가득 차서 날이 갈수록 얼굴빛이 나빠지더니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마침내 병이 났네 그려. 시어머니가 보다 못해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 물어봤겄다. 얘야 얘야 며느라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하루가 다르게 병색이 깊어가니 그 무슨 까닭이냐?
1: 그 까닭이 분명히 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0: 부끄럽다니 웬 말이냐? 너하고 나 사이에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어려워 말고 말해보거라.
1: 제가 친정에 살 때 본디 방귀를 많이 뀌었었는데 시집 온 뒤로 식구들이 어려워서 방귀 조심하느라고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0: 방귀 못 뀌어 병 났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헛기침 두어 번 한 뒤에 허는 말이, 아이게야 얘야 며느라가, 아 그게 무슨 말이냐? 시집 식구 어려울 게 무어 있으며 나오는 방귀를 어찌 참는단 말이냐? 이제부터 막 놓고 끼어라.
1: 그렇지만 제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닙니다.
0: 보통 방귀가 아니면 단방귀라도 된다더냐? 잔말 말고 끼어라.
1: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0: 아이고 괜찮다마다. 아무 걱정 말고 나오는 대로 끼어라. 이렇게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가 방귀를

0: 판소리 만들기 자의 방귀쟁이 며느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동화였죠.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1: 아, 재밌었습니다.
0: 예. 하는 우리가 더 즐거웠던
1: 그러니까요.
0: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예.
0: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재밌게 듣고 계시는지 네. 또 아이들과 같이 듣고 계신 분들 반응 이런 네. 것도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1: 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방귀라든지
0: 너무 사랑하죠. 예.

0: 애들이 딱 이렇게 한 줄로 서가지고 그놈들이 압록강을 건넜다고?
1: 네 그렇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오는데요. 거기 무슨 지를 태우랬습니다.
0: 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1: 네.
0: 어이구 재밌네. 그래갖고
1: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요. 몇만 몇천 마리가 한 줄로 서서요 강을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0: 이야 지들이 딱 이렇게 한 줄로 서가지고 그놈들이 압록강을 건넜다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만둬라. 그만해.
1: 정말이시지요? 방금 틀림없이 듣기 싫다 하셨습니다.
0: 아 그래 이놈아 아주 그냥 넌 다른 말이가 난다 이놈아 아유 나 귀에서 피나는 것 같다 지금 아우야 저너 보기도 싫다 저 금덩어리 가지고 썩 나가거라
1: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어떤 퇴물 정승 하나 살았겄다. 이 정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상 잘 둔 덕에 벼슬 자리 하나 꿰차고 나서 그저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일면 이는 대로 제 몸 보존 안 하는 기가 차게 자라는 사람이라 남들은 이빨은 소리 깨나 하다가 귀양살이 할 때 이 사람은 평생 납작 엎드려 눈치만 슬슬 살펴 벼슬 중에 꼭대기 벼슬 정승 노릇까지 잘 해먹었던 것이었다. 긁엉이질로 긁어모은 재물은 곳간에 넘쳐나는디 어디 보자!

낭패로세. 한자리 하고 나면 또 해라. 또 한자리 하고 나면 또 하래도 아.

0: 달려 있구나. 이때 제 너머 머슴 사는 가난뱅이 총각 하나가 그 집을 찾아왔겄다.
1: 이 댁에 금덩이 걸고 이야기 듣는다는 그 정승대감 댁이요?
0: 보아하니 너덜너덜 헤어진 옷에 때국이 주르르르르르르 흐르고 머리는 따은 건지 흩뜨려 놓은 건지 모르는 쑥대밭이거든. 저런 것이 이야기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나 싶어 정승 입에서는 그만 심드렁하니 하품이 나온다.

0: 이야기 한자리 하러 왔죠.
1: 너도 이야기를 할 줄 아느냐?
0: 아이, 할 만큼은 하지요. 저 그런데 대감이
1: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0: 잘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쥐가
1: 싫다고 말하는 순간 저 금덩이는 네 것이니라.
0: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1: 총각이 큰 기침 한번 내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0: 잘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쥐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1: 그래.
0: 그래서 곡간이고 헛간이고 곡식이 남아 돌고 논이고 들이고 나락 이삭이 그냥 수북하니 쌓여 있었지요.
1: 그러면 그렇겠지.
0: 이때 중국 너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쥐들이 쫄쫄 굶게 생겼지요. 아,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쥐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쥐들이 모두 모여서 의논을 했지요.
1: 어떤 의논을 했단 게냐?
0: 압록강을 건너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곡식이 남아돈다니 우리 모두 거기로 이사가자, 이렇게 의논을 했지요. 그리고 쥐 몇천, 아니 몇만 마리가 한 줄로 서서 강을 건너옵니다.
1: 압록강을?
0: 아, 예. 압록강을 건너오는데 거기 무슨 쥐 태울 배가 있었겠습니까? 또 배가 있다 한들 그 많은 쥐들을 어찌다 태우겠습니까?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헤엄쳐서 건너옵니다.
1: 그랬단 말이지.
0: 맨 처음 제일 큰 쥐가 떡하니 앞장을 서니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었습니다.
1: 그래서?
0: 그래서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었지요.
1: 오, 그래서?
0: 이게 꼬리를 잘 물고 건너야지, 안 그러면 모두 물에 빠져 죽으니까 잘 물어야 합니다.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1: 야, 이놈아, 알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라.
0: 아, 안 되지요. 쥐가 다 건너와야 다음 이야기를 하죠. 또

0: 아유, 잘 잤다.
1: 오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오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오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0: 아유.

0: 정말이지요? 방금 틀림없이 듣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1: 그래 이놈아, 듣기 싫어서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 이놈아. 어서 저놈의 금덩어리 가지고 썩 나가.

0: 그림 그리고 김봉영의 노래 연주였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만냥짜리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1: 저도 이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오늘 아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아유 네. 아주 이야기 오늘 재밌었어요.
0: 재밌었어요. 네. 네. 우리 친구들도 아마 즐거워했을 것 같고요.
1: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되었기를 네. 바라고요.
0: 네.
1: 자 이제 1부 끝곡으로 방구 자랑 듣겠습니다. 어린이 노래패 소리랑의 음악이고요.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국장단의 흥을 맞춰
1: 궁기역

0: 식당을 한번 만나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전국장 들어갈 텐데 여러분 준비되셨죠?
0: 야!
1: 자, 우리 어린이 청취자들을 만나겠습니다.
2: 전국장 알아 이거 참말이야.
0: 자, 화요일에 만나는 전국 청취자 국악 장기 자랑.
1: 오늘은 어린이 청국장을 보글보글 맛있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0: 하하하. 그러면 어린이날에 만나는 어린이 청국장 첫 번째 어린이부터 만나볼까요?
3: 이리 오너라.
1: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서울 일제초등학교 5학년 1반 김아성입니다.
0: 아이야, 반갑습니다. 네. 김아성 친구.
1: 아니, 목소리만 듣고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5학년이에요. 5학년이면 고학년이잖아요. 그쵸?
4: 네.
1: 네. 나도 이제 다 컸다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어요?
4: 부모님이 잔소리 안 해도 숙제할 때, 그리고 학원 혼자서 갈 때가 아 내가 이제 다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오, 그러겠네요.
0: 어떤 학원 다니고 있어요?
4: 저는 국악학원 다니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뭐 배우고 있어요?
4: 저는 지금 가야금이랑 소리를 배우고 있는데 둘 다 어려운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1: 아이고,
4: 선생님은 네. 소리를 띄우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됐다가 또 잘 됐다가 그래서 좀 어려워요.
1: 아, 소리를 띄워라. 너무 무겁게 소리를 했었나 봐요. 그죠?
4: 네.
0: 민요를 하고 있군요.
4: 네.
1: 민요는 또 이렇게 가뿐가뿐하게 부르는 맛이 있어서 아마 그런 교육을 받은 것 같고, 가야금은 어때요? 가야금은 손가락 안 아파요?
4: 가야금 처음 수업 들었을 때는 손가락이 아팠는데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1: 굳은 살도 있나 보다 그러면.
0: 아니 근데 언제 어떻게 국악학원에 다니게 됐어요?
4: 제가 3학년 때 뮤지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뮤지컬 유튜브를 찾아보고 있는데 뮤지컬 서편제에 살다 보면을 찾은 거예요.
1: 네.
4: 그래서 그걸 틀었는데 이자람 배우님이 노래를 부르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서 아, 판소리랑 뮤지컬은 이렇게 소리가 다르구나. 그래서 엄마한테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1: 아, 먼저 엄마한테 국악 배우고 싶다, 소리 배우고 싶다 그랬군요.
4: 네.
0: 야. 그래서 지금 또 재미있고 보람을 느끼고 있대. 자, 그러면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리 띄워주실까요?
4: 저는 남원산

0: 너무 대단했어요.
1: 그러니까.
0: 자, 김하성 어린이 너무 반가웠고 네.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원산성 들을 텐데요. 국립 남도국악원 성악단의 소리입니다.

0: 밤.
1: 야, 여기까지. 와우. 아 너무 잘하기도 했고. 아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소리를.
2: 아니 조진 친구.
0: 네.
2: 재밌어요?
0: 네.
1: 아니 신나서 하는 게 느껴지고.
3: 야, 놀랍다.
1: 너무 열창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리고 그 시금새들이나 막 이런 성음들도 굉장히 명창 같았어요.
2: 이게 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영변가?
0: 어. 자, 네.
1: 어렵지. 우리도 어려운데.
2: 그러면 검은고 지금 피아노, 민요, 장구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0: 다 좋지만 그래도
1: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인데 쉬운 일이 아닌데 소리도 열심히 불러줬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2: 도진 어린이.
0: 네.
2: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모두 구강 들으면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세요.
2: 알겠어요. 아,
1: 급하게 마무리.
2: 자, 이제 대본 내려놓으세요. 엄마가 써줬지?
1: 너무 잘했어. 너무 엄마 잘했어. 써줬.
2: 자, 이거 내려놓으세요.
1: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인데 쉬운 일이 아닌데 잘한다, 소리도 열심히 불러줬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2: 도진 어린이.
0: 네.
2: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2: 네, 즐거운 날 보내요.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문도진 어린이였는데 네. 너무 귀엽다 진짜.
3: 말을 진짜 잘한다.
1: 그러니까요.
3: 굉장히 영리하네요.
1: 그리고
3: 네.
1: 소리가 좋아요.
3: 그러니까.
1: 그리고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3: 네.
1: 자. 신나서 이렇게 부르는 소리보다 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2: 문도진 어린이의 롤모델 음악으로 한번 만나봐야죠.
1: 박다울의 검은 장난감 듣고 오겠습니다.

0: 문도진 어린이의 롤모델 박다울 연주로 검은 장난감 듣고 왔습니다.
1: 야,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0: 그러게요.
1: 아이들의 열정, 사랑. 아, 대단한 것 같고요.
0: 네.
1: 자, 어린이날에 만나는 청국장, 어린이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세 번째 어린이 만나보겠습니다.
2: 이리 오너라.
1: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3: 네, 저는 용인 AST 국제학교에 다니는 3학년 이현우입니다.
1: 어, 용인이에요, 거기는?
3: 네.
0: 어, 근데 텐션 너무 좋네요. 목소리 너무 좋네요.
1: 국제학교면은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예요?
3: 네.
1: 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전통 문화를 더 좋아하고 이렇게 배우게 됐을까요?
3: 엄마가 국악학원을 하시는데.
0: 예? 엄마가요?
3: 아, 엄마가 국악학원을 운영하시고 있어요.
0: 아, 네. 그래요?
1: 그래서 좋아하게 됐어요?
3: 네.
1: 오, 그럼 엄마가 대금을 하신다고 했어요?
3: 네.
1: 대금은 아직 손이 작아서 배울 수가 없구나.
3: 네, 그래서 엄마가 판소리를 해볼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1: 네.
3: 제가 한다고 해서 했는데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1: 아이고야. 아니, 목소리가 너무 꾀꼬리 같고 귀여워요.
3: 네.
1: 학교에 연우 어린이처럼 국악을 배우는 다른 친구들도 혹시 있어요?
3: 네. 4학년 언니가 가야금을 해요. 저도 가야금도 해요.
0: 아, 가야금도 배우고.
1: 학원 언니예요?
3: 네. 학교요.
1: 아, 학교.
3: 네.
1: 오, 알겠어요. 그 국제학교에 다니니까 나중에 영어로 판소리 해도 좋을 것 같네요.
3: 네, 좋을 것 같아요.
1: 아. 자, 우리 판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외교관이 돼도 멋질 것 같은데, 자, 오늘 네. 우리 연우 어린이가 들려줄 장기 자랑은 어떤 거예요?
3: 제가 들려줄 노래는 흥부가 중 돈타령이에요.
0: 돈타령.
3: 저화전이요.
1: 저화전.
0: 우와.
1: 이 흥부가를 나중에 영어로도 되나요? 지금 판소리를?
3: 영어요?
1: 네.
3: 아직은요.
1: 아직은.
0: 아직은 어렵죠. 네.
1: 생활 영어만 되는 거죠?

방울윤이 끊어리

0: 돈 떡볶이으로 지러리 가서 떡볶 한푼 어치를 사서 먹고
1: 좋지.
0: 막

0: 먹고 어깨를 들이우고 죽총을 빼치리고 대창한 걸음에 역전설은 단양이 들어를 간다.
1: 좋다.
0: 얼씨구나 좋구나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1: 어이.
0: 여보게 마누라.
1: 예, 좋다.

0: 사람.
1: 여기까지. 이야, 잘한다.
2: 너무 좋은, 잘한다 진짜.
3: 진짜.
2: 연우 친구 말할 때 막 난데 이렇게 하다 노래할 때는 아 이렇게
3: 좋았죠. 아 좋았어요.
2: 아 아까 그 뭐 미녀도 한다고 했었었나요?
0: 네, 꽃 촬영이요.
2: 어?
3: 와, 바로 한번 가볼까요?
0: 네. 아.

0: 그럼 배운 지 지금 보면은 3년, 4년 정도 배우신 거예요?
1: 네, 맞아요.
2: 재미있어요?
1: 네, 목소리가 판소리 하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셔서 할머니께서 알아보시다가 7살 때부터 경기민요 배우게 됐어요.
2: 그만하게 됐어요.
0: 연습을 좀 하긴 했어. 대단해요.
2: 자, 그러면 우리 지우어린이가 민요, 경기민요 불러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거 불러주세요?
0: 청춘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갈까요?
1: 네.
0: 네, 좋아요. 에이!
1: 충신은 만족.
2: 민요, 경기민요 불러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거 불러주세요?
1: 노랫가락이랑 청춘가.
2: 네, 아유,
0: 어려운 건데.
2: 신나는 노래 해주시네.
0: 좋아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노랫가락 청춘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갈까요?
1: 네.
0: 네, 좋아요. 에이!

0: 소년이여 알기로 해. 이빨 청춘에 소년 문대여 운명의 학문을 작가를 봅시다.
1: 아, 멋있어.

0: 축하한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지우 어린이.
2: 아니 지우 친구는 그러면 앞으로 커가지고 막 이렇게 민요 판소리 부르는 그런 명창 되고 싶어요? 아니면 꿈이 뭐예요?
1: 사진작가가 꿈이에요.
3: 아~ 포토그래퍼 사진작가.
2: 사진작가. 네. 아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1: 네.
2: 아 많이. 그래.
3: 지금도 그러면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 많이 찍고 그래요?
1: 네. 아.
3: 어떤 사진 많이 찍어요? 사람 뭐 인물 풍경 이런 것 중에 뭐 많이 찍어요?
1: 풍경 찍는 걸 좋아해요.
3: 아 풍경을. 그래요.
2: 알겠어요. 나중에 우리 아저씨들도 좀 찍어주세요.
1: 네.
3: 네. 네, 좋아요.
2: 자, 오늘 라디오 출연해 주셨는데 재미있었어요?
1: 네.
2: 네. 오늘 덕분에 저희도 좋은 소리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지우 친구, 예, 나중에 또 만나요.
1: 네.
3: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우 어린이. 아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소리를
2: 다들 어쩜 이렇게 잘해.
3: 그러니까 노래가락도 이거 어려운 거예요.
2: 그러니까
3: 지우 어린이 너무 잘했습니다.
2: 덕분에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자 성다경 어린이의 모두 다 꽃이야 듣고 오겠습니다.

0: 성다경 어린이의 목소리로 모두 다 꽃이야 듣고 왔습니다.
1: 자, 오늘 바투의 상사디아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청국장 한번 진행해 봤는데 네. 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어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저 어렸을 때는 만약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네. 저는 못했습니다.
0: 저도요.
1: 절대로.
0: 그냥 어머니 저는 아닙니다. 네. 그랬을 거예요 나는.
1: 저는 안 할 겁니다. 했었을 네. 텐데.
0: 그러니까.
1: 우리 친구들은 진짜 소리도 어쩜 이렇게 잘하고.
0: 말도 잘하고.
1: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소리를 즐기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더 네. 감동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 주신 아이들 그리고 또 흔쾌히 허락해 주신 부모님께도 그쵸. 감사드리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저 마시고 바투의 상사디아 방송 시간대에 신청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즐거운 청국장 맛있게 끓여보시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자, 저희가 오프닝에 어린이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선물들.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진짜 즐거운 어린이날 되시길 바랍니다.

0: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선물들.
1: 그렇습니다.
0: 어떻게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진짜 즐거운 어린이날 되시고 가족 간에 네. 아주 따뜻하고 또 맛있는 거 챙겨 먹을 수 있는 시간이면 더더욱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어놔야 돼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우리 어린이들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길 응원하고요. 우리 부모님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0: 얼마 안 남았어요,
1: 조금만.
0: 여러분.
1: 제가 다 됐어, 다 됐어. 네. 아 맞다, 저녁까지 먹이고 해야 되지.
0: 근데 다 했는데 뒤에 가서 뭔가 또 틀어지면 안 돼요. 네.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1: 자,
0: 여러분.
1: 편안하게 아시죠, 여러분들. 자, 지금 거의 다 왔어요.
0: 거의 다 왔어, 끝났어.
1: 자, 저희는 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투 시대.
0: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내려.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의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식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갈대를 끼워서 아름다운 의상을 만든 패션아트 전시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 작가의 어머니께서는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철사의 비즈와 리본, 스티로폼, 빨대를 끼워서 아름다운 의상을 만든 패션아트 전시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 작가의 어머니께서는 감나무 꽃이 마당에 떨어지면 굵은 무명실을 손에 쥐어주셨고요. 작가는 그 실로 감꽃 잎을 하나씩 꿰며 놀았다고 합니다. 무명실은 철사가 되고 감꽃이 구슬과 리본이 돼서 지금의 작품이 탄생한 것이겠죠. 이렇게 어린 시절의 기억과 경험이 나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곤 합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우향의 소리로 단가 강상풍월 보내드립니다.
1: 강상어 둥둥 떠는데

되고

다음

0: 啊。
1: 성우향의 소리로 단가 강상풍월 보내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작가는 금기숙 작가입니다. 이분 작품 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지난 3월에 열렸던 전시회가 SNS를 뜨겁게 달궜고 오픈런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셨더라고요. 드레스는 물론이고 한복도 만드셨는데요. 조선시대 사대부와 선비들이 입던 학창의와 어린이들의 색동 저고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를 위한 국악 공연도 곳곳에서 열리더군요. 아이들에게 우리 음악 선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어린이날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0: 북록 제수 대통을 청원하라고 걷는 산천을 바라다 보면서 저게 저게가 나를 먹이면 약대되고 돼지를 먹이면 거북이 돼야 개를 먹이면 내 눈배기 삽삭살이 호박 사실지라도 어려서 살에만 사십서 살아 이로다 있는 소리로 나 남자 사실지라도 어려서 살에만 사십서 살아 이로다
1: 이수영의 소리로 고사덕담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코너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예, 오늘은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아버지 듣조시오 대목부터 심청이 동냥 나가는 대목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심청가의 심청은 역사상 최고의 효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인 곽씨 부인이 죽고 아버지가 동냥을 해온 동냥 젖을 먹고 자란 심청. 이 효녀로 자라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 심청이 아버지는 이제 집에 계시고 제가 나가서 밥을 빌어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심청 나이를 10여 세라고 한 창본도 있고 15세라고 한 이 창본도 있는데요. 신봉사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만류를 하는데 심청이 아버지 듣조시오 하면서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그 고사 옛 이야기에 나오는 효행들을 예로 들면서 설득을 하죠. 창본마다 다릅니다만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인 자로가 부

모아라. 밥을 일로 나갈 때에 그런 말은 어디서 다 들었느냐? 너머니 뱃속에서 최초에 피어가지고 나왔구나. 네 회선이 정정 그럴진데 한 도짐만 다녀오너라. 심천지 그 농보아라. 밥을 일로 나갈 때에 군대 누단인 내고 정모일양 불러쓰고 안 만나면 어초마키던 헌조리 만나면 길보시너 십신간발 정의하고 파간치 옆에 끼고 바람만질 병신처럼 옆걸음절 건드갈제 원산에 해리치고 걷는 마을 연길제 추적추적 건너가 구원운전 당도여 애견이 비는 말이 천금우친 나를 낳고 좋지라는 우군 후에 안못 보신 아버지가 강보에다 싸서 안고 이집 혁을 다니면서 개우개우 길러내어 이만큼이나 자랐으나 부활할지 전혀는 없어 밥을 빌로 왔사오니 한술씩 들려두고 십시일반 주옵시며

칭찬하랴. 나는 빠진 지장군. 에이, 지장군 후일이며 고건 먹고 가라하니 신천이 여자오래 지문방 저무친 나오기만 기다리니 저번저 먹자니까 부친 전화가 먹건내라 한우리비 족한이라 밥비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올 때 신천지 어른말이 아까 내가 나올 때는 원산의 해가 알지 비쳤더니 한소해가 퉁실 떠오르게 파리되었구나. 신천이 들어온다. 문전에 들어서면 아버지 집진으로 지으면 시장 긴들 아니니까 파순국밥 잡수시오. 이것은 흰밥이요 저것은 밥밥이요 미역 두강 갈치 잡은 어머니 친구라고 아버니 갖다 드리라 허기로 가지고 왔사오니 시장 참깨다.

장구 대신 예, 징과 꽹과리가 이 들어있는 이 사운드만으로도 대단히 색다른 그런 느낌을 주죠. 이재하의 검은고 신원섭의 징 꽹과리 연주로 이제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강순선의 소리로 세다림 푸다시 제주굿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음악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한번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아시디. 각각 성생 유술품 같은 맹인 아니시랴. 청명관이 눈다락지 쌍다락지 개시바리 세시바리 네시바리 같은 맹인이면 지방맹인 예국맹인 타국맹인 아니시랴. 오로른 맹인 성수가 청한 수는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의 근심 걱정에 우한의 가환을 걷어서 영산 수비를 해치자고 왔으니까 어디쯤 잘 좀 고장을 쳐서 영산 수비

경기 안태구 중에서 뒷전거리 고성주의 소리 변진섭의 장구 김수현의 재금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대금 시나위 살풀이 자진몰이 대목을 들어볼 텐데요. 굼이 함께 합니다. 김동표의 대금, 김향옥의 장구와 굼, 조순의 굼으로 보내드립니다.

0: 팝팝팝. 네, 그 클래식 오케스트라 보면 파워롱 쾅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대금 시나위, 살풀이 그리고 자진모리를 김동표의 대금, 김향옥의 장구, 조순애 그리고 김향옥 두 분의 구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에는 육아와 관련된 노래들도 많습니다. 아이를 재울 때 부르던 자장가가 있고, 또 보채는 아기를 달래거나 함께 놀아주며 부르던 노래들도 있는데요. 오늘 이 음악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러줬던 아이 어르는 노래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칭얼대거나 보채면 아이를 업거나 안고 둥기둥기 혹은 둥개둥개를 하곤 하는데요. 이럴 때 부르던 노래에는 아이가 무척 귀하다는 가사와 함께 무럭무럭 자라서 부귀영화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 둥기둥기둥기야 두둥기둥기둥기야 어이를 먹으나 굶으나 둥기야 입으나 벗으나 둥기야 불떡하지 불떡 무럭무럭 잘 자래라 인천바다 조수 밀더 동해바다 물결치던 불떡하지 불떡 잔병 없이나 잘 자래라 둥기둥기둥기야 두둥기둥기둥기야 우리 손지 귀 커서 장래 사망을 하옵시다 부귀영화 소원 성취를 하옵소사 둥기둥기둥기야 두둥둥기둥기야 둥기둥둥기둥둥기야 둥둥둥기야
2: 쪼막 쪼막 쪼막 쪼막 진진진진 짝짝꿍 짝짝꿍 홀로레비 홀로레비 도리 도리 도리 도리 쪼막 쪼막 쪼막 쪼막 진진진진 짝짝꿍 짝짝꿍 홀로레비 홀로레비 도리 도리 도리 도리
3: 불멍
2: 쪼막 쪼막 쪼막 쪼막 진진진진 짝짝꿍 짝짝꿍 홀로레비 홀로레비 도리 도리 도리 도리
3: 불모 불모 불모야 불어라 딱딱 불모

은장두두 맨딘다 불모불모불모야 불모불모불모야 불어라 딱딱불모야 불모불모불모야 불어라

불모야 불어라 딱딱 불모야 불모 불모 불모야 불어라 딱딱 불모야 이게 어디 불모인가 경상도 노불모 무언 무엇을 맨디나 세발 도친 소시랑 꼬부라진 괭이랑 전동화로

0: 불모이야 불어라 딱딱 불모이야.
1: 아이 어르는 소리들 들어봤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최상수 어르신의 소리로 아이 어르는 소리, 그리고 경상도 포항의 아이 어르는 소리, 조막조막은 김선희 어르신의 소리였고요. 이정옥 어르신의 소리로 대전의 아이 어르는 소리, 불무불무 보내드렸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 백년 가약 맺는 대목 보내드릴 텐데요. 오정숙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2: 춘향무 울다가 춘향과 향단이 우는 것을 보더니만은 손수 당치는 말이었다. 오라오라 시끄럽다. 울어봐도 쓸데없고 한탄해도 소용없고 소흥정이라고 도로 물릴 수도 없는 일이고 허기야 다른 사람 같지 않아. 이걸 사또 자제라 하니 좋기사 좋다마는 그러나 도련님이 나도 모르게 오셔서 밤잠도 없이 오직이나 시장하셨겠느냐. 오늘 밤에 일찍 나오시라고 내 기별 왕복이나 허여라. 일변 신명을 내어 음식을 장만하며 해지기를 기다리는디 춘향부돔 춘향모가 훨씬 더 기다리던 것이었다. 도련님은 그날 밤에 일찍 오마 약속이 깊었는지라 해점으로 퇴령 후에 춘향 집을 나왔겠다. 춘향모 두 말 없이 문 닫고 나가더니 도련님 잡술 주안상을 차리는디 안성유기 동영칠판 천은소저 굳이저 침기서울이 수버리듯 주루루 버려놓고 꼬꾸렸다. 오죽판 대모양각 당화기 허울기설기 송편 대기번뜻 정절편며 주루루 엮어 산비떡과 병과진청 생청 놓고 조락산 저 우찜 저 양회간 저녁 공판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수단은 잡박이며 인삼채 도라지채 낙지연포 공기름이다 시금채로 우찜을 저 가진 양념 모아놓고 변적거적 의도적이며 철창볶김 해물탕수 어포 육포 갈다놓고 찬엽쌈 번거지꼴 갈비찜 양지 머리 차돌배기를 들여놓고 가진 관실 다 괴였대요. 은행대초 고산 참배 임실준시 호두 백자 곁들이고 끌끓어놓은 생채다리 호도덕 패도덕 맨초리탕 꽃겨 연개찜 어전 육전 지지예명

접수수 물려 재환해야 대양판 소양판 제도 담고 제도 담고 산채 고사리 수군 미나리 북도 잼 만나 장국 주르르르 데려오고

이마트 상차려다가 도련님 앞에 들여놓고 불씨로 차리느라 변변치 못하오니 이는 장모의 허물이오나. 이수리 경사수리오니 둘이 한 잔씩 먹읍시다. 치. 도련님 이런 말씀 주주 객반이라 하였으니 장모가 먼저 한 잔 두. 준양모 먹은 후에 도련님께 드리니 도련님 반만 먹고 준양모를 다시 주며 치. 이것이 합한주니 장모 딸 다려 먹으라소. 준향모 받아 준향 주며. 어?

한편은 기쁘고 한편은 영감 생각을 하니 눈물이 철로 납니다. 도련님은 물론 양반이지만은 내 딸 춘향도 씨는 상사람이 아니오. 도련님 내 말씀을 들어보시오. 해동성 참판 영감께 없어 위로 남보내고 셨을지 일생 명기 다

아이가 내 집 뭘 부주어 컨지에 제 상가 부담하고 상천배난 부족하여 상하 불급 혼진 늦지어 주야로 걱지어 동어 토련지 말을 무사했으나

0: 공방 어딘 곳이에 속절없이 들그릇인데 전두란이 불성허워 부대 변치나 없소서. 도련님이 말 듣고 여보 장모 염려 마소. 양반의 자식으로 불효불충하기 전에 일구에는 어찌하며 양반의 평생사를 맹세하니할 수 있나.
1: 시고.
0: 내 만일 춘향을 허망히 잊으면 인사불성의 쇠아들이지. 도련님 말씀이 그러하옵시니 기왕 6년은 못 이루었으나 내 마음이 후루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더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더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더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과학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시립국악단 화요국악무대 청초 5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의 선율 위에 춤이 더해지면 또 어떤 새로운 장면이 펼쳐질까요? 리 산조 또 다른 무격이 5월 10일 일요일 오후 4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관계됩니다.

춤과 음악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5월의 싱그러운 계절 속에서 산조의 선율과 춤이 함께 피어나는 순간, 그 자체로도 참 인상적인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전통의 음악과 몸짓이 만나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예술, 리 산조, 또 다른 무격에서 직접 느껴보세요. 즉흥과 호흡,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음악의 흐름, 신화위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어린이 덕에 하루 쉴 수 있는 날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린이날 말고도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 5월 11일 입양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5월 22일 가정 위탁의 날. 이렇게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집중돼 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로 날짜가 지정된 것이지만요. 애초에 이 5월이 가정의 달로 불리게 된 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이 모두 5월에 있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누구나 한때 어린이였고 부모와 스승처럼 우리를 돌보고 가르치며 길러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 5월은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되새겨야 하는 달인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 만나에서는 가정의 달 특집으로 애청자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배달해드리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소중한 누군가에게 미리 적어 보내주신 편지를 잠시 후 저의 목소리로 한 통 한 통 정성껏 배달해 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선물도 있습니다.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를 드립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마음 담긴 편지 배달 시작할게요. 김용우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너영나영.

5월이 되면 유독 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평소에도 가정의 달 특집 코너 목소리로 배달하는 마음의 편지. 5월이 되면 유독 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평소에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하게 떠올려지는 사람일 겁니다. 매일매일 고맙다고 말하면 행여 그 마음이 가볍게 보일까 봐 속으로만 품어왔던 말. 근데 또 막상 꺼내려고 하면 왜 그리 쑥스러울까요?

1월 땅의 진진바라 2723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가정의 달 특집 목소리로 배달하는 마음의 편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머님께 편지를 쓰신 분이 또 계셔서 바로 이어서 배달해 드릴게요. 9249님의 마음 담긴 편지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생각나는 고마운 분들은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언제나 저의 1순위는 엄마입니다. 올해 86이 되신 엄마.

어머니의 길, 이규대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가정의 달 특집, 목소리로 배달하는 마음의 편지. 앞서 딸이 어머니께 보낸 편지들을 만나봤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보나미영님의 마음 담긴 편지 지금 배달해 드릴게요. 큰딸 보경이 보아라. 먼저 어린이 날을 축하해. 엄마 눈엔 아직도 어린이 같은 네가 벌써 대학교를 졸업한 지도 2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그동안 아트센터와 전시회, 굿즈 판매 등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는 게 눈치가 보였는지 쉬는 날은 네 방에만 있더구나. 그런 네 모습을 보는 엄마 마음도 편치 않았단다. 학교 다닐 땐 밤늦게까지 작품을 디자인하고 1년 동안 졸업 전시회 준비하는 걸 보면서 졸업만 하면 취업이 절로 되는 줄 알았지. 네가 창작 스트레스로 윗머리가 다 빠진 걸 보고 엄마는 사회과학이나 인문대학 전공으로 추천할 걸 하고 진로를 잘못 정했나 생각하기도 했어. 그래서 엄마는 네가 졸전을 마쳤을 때 하늘을 날듯이 기뻤고 졸업할 때도 엄마가 졸업하는 것처럼 뿌듯했단다. 그리고 며칠 전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판학교 면접 대상자가 되고 최종 합격 통지까지 받았을 때 지금까지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너무 기뻤단다. 네 동생 나현이가 출판계는 연봉이 적다고 말한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네가 좋아하는 출판 디자인이면 그걸로 된 거 아니니? 5월 11일부터 6개월 동안 출판학교에 새로운 배움문이 열리겠구나. 그토록 하고 싶었던 출판 디자인의 서막이 시작되는 것 같아. 우리 큰딸 정말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2026년 5월 5일 엄마 문명희.

편지. 이번에는 해바라기님의 편지 배달해 드릴게요. 63살의 봄날은 이렇게 또 가지만 늦여름 태어날 우리 손녀 생각하면 아쉽지도 않네요. 감자야, 할머니가 너 많이 사랑한단다. 우리 건강하게 만나자. 결혼하고 1년을 기다려도 아이 소식이 없자 아들 부부는 시험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며느라이가 아들보다 좀 많이 연상이라 둘이 걱정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장손의 외아들이라 대를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던 것 같고 아이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아들이. 시험관 시술이 여자가 많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다가 와주어 9월 23일이 예정일이라네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부디 무탈하게 만날 수 있길 조심조심 기다립니다. 둥글둥글 잘 자라라는 뜻으로 태명은 감자라는데 우리 감자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우를 며느라가 현아, 힘들다 내색도 않고 늘 웃는 얼굴로 괜찮다 했지만 뒤에선 울기도 많이 했다지 고맙고 사랑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녀를 기다리며 엄마 뱃속에 있는 손녀와 손녀를 품은 며느리에게 보내는 편지였네요. 엄마 뱃속에서 둥글둥글 잘 자라고 있을 감자에게도 또 아기 천사를 품으신 감자 엄마에게도 해바라기님의 진심이 잘 전해졌길 바랍니다. 정태춘의 노래로 아가야 가자 띄워드립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 늘 보고 싶은 보니, 공이 건강히 잘 지내기를 바라며 서귀포에서 숨빗소리 신청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는 해도 소중하고 그리운 이들이 가족만 있는 건 아니죠. 아마 어느 한 시절엔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며 진한 우정을 나눴을 친구들. 또 각자의 가정을 잃어 자주 못 만나더라도 건강히 잘 지내기를 바라는 스네아님의 마음이 잘 전해졌길 바라면서 청해 주신 곡 띄워드릴게요. 노을양의 연주와 노래로 숨빗소리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 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최민지의 노래로 5월의 노래 해피 버스데이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 맛있는 라디오는 가정의 달 특집 목소리로 배달하는 마음의 편지 1부에서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삼승할부지님의 마음 담긴 편지 배달해 드립니다.

0: 부모님께서도 큰 며느리가 살림을 하니 작은 아들들이 달라졌다며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를 않으셨어요. 동네의 어르신이 여보, 우리 남은 인생 처음 만났던 그때의 기억으로 두 손 꼭 잡고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같이 걸어갑시다. 물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들을 하셨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 이제는 우리 부부도 노년이라는 딱지를 이마에 붙이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네요. 여보, 우리 남은 인생 처음 만났던 그때의 기억으로 두 손 꼭 잡고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같이 걸어갑시다. 내 마음의 천사 강옥자님 사랑합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 인생의 짝꿍 강옥자님께 보내신 편지 배달해드렸는데요. 사실 삼승할부지님께서 평소에 보내주시는 사연 속에도 짝꿍이랑 같이 어디에 다녀오셨다는 이야기, 또 짝꿍님이 어딘가 편찮으셔서 걱정하실 때도 있었고요. 삼승할부지님이 편찮으실 땐 짝꿍님 보살핌 덕에 회복하셨다고 이렇게 늘 사랑꾼의 면모가 담긴 사연을 보내주시곤 하셨는데요.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조금 더 각 잡고 써주신 편지 속 진심이 삼승할부지님의 마음의 천사 강옥자님께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김동준의 소리, 한일섭의 북반주로 적벽가중 군사설움 타령 아내 생각 대목 띄워드립니다.
1: 노한 군사 난기며 지내한 서름을 들어봐라 난노한 품목질적 조사하고

0: 어느 때나 고향골가리 무주공산해고디 되자 세웠던 손길을 내아버린 저딸을 치고도 치고 온장 올라왔으나 어느 때나 고향골가리 무주공산 해고디 되자 생사가 유소이게라 내가 만지러 고향을 못 가고 객성전을 자에게 두고 뒷면 오이전어 밥이든 널 두 손 떡 맞았다고 후여준 날려주리 네가 뜻들어는 말이자 그쪽 바쁘고 그리고 어서 구름을 온다
1: 적벽가 중 군사설움 타령 아내 생각 대목 김동준의 소리 한일섭의 북반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가정의 달 특집 목소리로 배달하는 마음의 편지. 이제 오늘 제가 배달해 드릴 편지가 마지막 편지 한 통 남아있는데요. 10년의 세월을 견딘 5천원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애청자 경옥이라고 밝히신 2630님께서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화초 가꾸는 재미로 봄을 만끽하고 있는 애청자 경옥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흔적 없이도 늘 맛있는 라디오와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의 주소와 성함을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302번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훈훈한 마음 담긴 편지로 이 특집 방송을 함께 만들어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별다른 흔적 없이도 늘 맛있는 라디오와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5월 5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이네요. 내일은 다시 평소와 같은 생방으로 돌아올게요. 임교민 작곡 이승민의 피리외 여러분의 연주로 가족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시

0: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0: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0: 너만
1: 소프라노 이혜원이 부른 이수영 씨, 윤학준 작곡 조금 느린 아이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이소혜 씨, 한광희 작곡 고만 고만이 꽃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은 아이의 엄마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일이라는 건데요. 어린이날을 보내며 먼저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더불어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는 일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를 사랑으로 잘 길러내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많이 더 정성껏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우락우조 바람은입니다. 어린이 정가단 아리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끝곡은요. 여창가곡 우락우조 바람은입니다. 어린이 정가단 아리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어제 이어서 FM과학당은 지난 4월 9일 국립과학원 예약당에 오른 제31회 전국 신인 정과학 발표회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미래를 열어갈 젊은 신인들의 무대라는 부제가 붙은 공연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대학교에선 3월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약 한 달 동안 부단히 연마하여 4월에 신입생 음악회라든지 혹은 신춘 음악회를 선보이는 문화가 있고요. 또 사회로 진출한 졸업생들은

네, 현대 창작곡의 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무대였습니다. 최승은의 가야금 연주로 이고은이 작곡한 25형 가야금 독주곡 소리 풍경 바다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전정현이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난 4월 9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 오른 제31회 전국신인 정각발표회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산골의 사람 감자 구워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사나. 윤동주 시인의 동시 무얼 먹고 사나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별나라 사람에 대해 꿈꾸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동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동심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5월 5일 어린이날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은희지회 여러분이 함께한 숲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밤의 단상 만나보시죠.

이 밤의 탄상.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마음을 생각하도록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어린이날과 관련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종종 중고

내손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팽이치기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어린이날과 어린이날 선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도 어린이날 선물을 받는 학생들이 있어서 적지 않게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 앞서 전해드렸죠. 고등학생이어도 뭐 부모님께는 어린이처럼 여겨지는 마음이기도 할 테고요. 또 부모님 앞에서는 어린이처럼 되는 그런 자녀의 마음이기도 할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을 두고서 막 무슨 대단한 사회현상인 것처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저 뭐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또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한 있을 뿐인 거니까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새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법적 기준으로는 만 17세까지를 어린이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뭐 선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또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을 두고는 어린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성장해 나가는 존재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일부 쥐고 있는 존재로서 청소년을 대하고 있으니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어린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두 여러 가지 의미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보호하는 사람과 보호받는 사람,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과 그 책임을 맡기는 사람, 어쩌면 이런 키워드들이 어린이와 어른에 대한 구분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하지만 또 우리는요, 어른이라고 해도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가 없고 때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 또한 어린이와 아주 다르지는 않은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는 무엇인지, 그러면 또 어른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대일의 노래, 주스 프로젝트의 연주로 나를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허윤정 작사 작곡 밤꽃을 허윤정의 검은고 연주와 노래로 들었습니다. 짧은 가사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들으니까 그날의 풍경과 엄마의 마음이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그렇게 밤꽃처럼 향기롭고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허윤정 작사 작곡 밤꽃을 허윤정의 검은고 연주와 노래로 들었습니다. 짧은 가사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들으니까 그날의 풍경과 엄마의 마음이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입니다. 문정희 시인의 시 우리들의 아기는 살아있는 기도라네를 백창우의 여러분의 노래로 만나보시죠.

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백창우의 여러분의 노래로 우리들의 아기는 살아있는 기도란에 전해드렸고요. 네, 이어서 감상하신 음악 제주 전래자장가 왕이자랑이었고요. 강은일의 여러분이 함께했습니다. 네, 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가고 있네요. 꽃이 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꽃 중 추운 겨울, 긴긴 날을 견디고 자라난 소박한 아름다움이. 네, 꽃이 있다 가사 중 일부였습니다.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의 끝곡 안정화의 꽃이 있다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요즘 어린이날 풍경을 보면 놀거리 많은 키즈 카페를 가거나 놀이공원에 가고 또 큼지막한 선물이나 아주 구하기 힘든 귀한 선물을 받습니다.

이 노래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끊어서 부르는 것 같아요. 어젯밤 이러면 다른 노래가 되고 어젯밤 자, 이 정도면 힌트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좀 짧게 갈게요. 예. 얼마 전에 이 팀의 노래를 퀴즈로 한번 내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 혼성 듀엣이고요. 아주 되게 특이한 네 글자의 이름을 가진 팀입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과 이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끝날 때까지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예. 정답자, 오답자 포함해서 총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보내실 곳은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 덩덕쿵 앱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세 글자 퀴즈 여러분 많이들 맞춰주셨나요? 크레파스,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곡이죠. 배따라기의 크레용팝의 빠빠빠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세 글자 퀴즈 여러분 많이들 맞춰주셨나요?

0: 네, 사장님이 좀 아프셨던 터라 걱정이 돼요. 얼른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마치 무슨 되게 친구, 오래된 친구나 예, 가족 걱정하듯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3723님. 사실 예, 단골 식당은 먼 친척보다 오히려 우리보다 가까울 수도 있지요. 예, 모쪼록 뭐 그냥 잠시 다녀오시는 거면 좋겠어요. 빨리 다시금 예, 문 여셔갖고 3723님을 비롯한 많은 손님들께 또 맛있는 음식 대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요태의 노래입니다. 만남.
1: Do you want a bump?

신지훈 씨의 아주 매력 넘치는 목소리였죠.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 되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랑, 이별, 추억 이런 것들을 시에 우리가 이렇게 비추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시에 담기에는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함축을 하다 보면 왜곡이 되기도 하고 추억은 오히려 시보다는 이런 산문집이 더잘 어울리는 건가? 애초부터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벌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김윤아 씨의 봄날은 간다 듣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드릴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죠. 이승철 씨의 아마추어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변진섭 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사랑이 올까요?

솔리드의 노래였습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자, 이은밤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사연 좀 볼게요. 3940님, 5월은 정말 돈이 슝슝 나가요. 5월 말에 가족여행도 가네요. 일단 5월은 신나게 쓰고 돈 걱정은 6월에 할게요. 아유, 너무나 진짜 닮고 싶은 그런 마인드입니다. 일단 써야 될 땐 쓰는 거지. 또 뭐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 걱정 미리 할 거 없고 그래야 6월 돈 걱정은 6월에 하면 되죠. 아, 시인과 촌장의 노래입니다. 좋은 나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그때 안예은 씨가 모든 경연을 자작곡으로 치르면서 결승까지 진출했는데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오늘은 2016년에 나온 안예은의 데뷔 앨범에서 한 곡 들어보려고 해요. 서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붉은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노래인데요. 만약 그 붉은 실로 맺어진 인연이 비극적인 인연이거나 악연이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정서와 서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붉은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노래인데요. 만약 그 붉은 실로 맺어진 인연이 비극적인 인연이거나 악연이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정서와 국악적인 요소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던 노래, 안예은의

저 마라톤 훈련 들어갑니다. 뭐 좋죠.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이 마라톤도 굉장히 项目 함께 했습니다. 7746님, 마라톤에 진심인 친구가 있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다음에 마라톤 참가할 때 같이 하자고 말했는데 친구가 마라톤 일정을 계속 보내오고 있어요. 저 마라톤 훈련 들어갑니다. 뭐 좋죠.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이 마라톤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던데. 풀코스 42.195km를 다 뛰시는 건가 혹시? 그건 아니겠죠? 뭐 하프도 있고 뭐 10km, 뭐 짧게는 5km도 있는 것 같은데. 적당히 좀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746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뭐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자, 이제 이음반 마칠 시간입니다. 5월 5일. 어렸을 때는 그냥 숫자만 들어도 날짜만 들어도 기분이 한없이 좋아졌던 그런 날들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고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도 우리 마음만은 어린이처럼 항상 맑고 밝게 살아야죠. 맑고 밝고 고운 꿈 꾸시기 바랍니다. 내일 좋은 밤 라이브 있는 날인데 가수 하림 씨가 오랜만에 또 나와주십니다. 정말 다채로운 음악 활동을 선보이는 분이시죠. 우리 하림 씨와의 라이브 코너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연둣빛 잎새가 햇살을 한 움큼 품고 바람에 살짝 흔들린다. 논두렁 물길 따라 하늘 한 조각이 내려와 모내기 손끝에서 반짝이고 봄의 옷자락은 어느새 뒤로 물러나 여름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날 풀 냄새 짙어지는 길 위에 햇빛 한 줌이 계절을 익혀간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챗GPT에게 입하절기에 어울리는 시 한 수를 써보라 주문했더니 입하라는 제목으로 뚝딱 이런 시를 지었어요. 봄의 옷자락이라든지 햇빛 한 줌이 계절을 익힌다 이런 표현은 인공지능 냄새가 안 느껴지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린 시 한 편 쓰려면 온갖 몸살을 해야 간신히 한 편 나올까 말까인데 말이죠. 그런 시대의 산책길, 오늘은 관악합주 경풍년과 염양춘 들으며 시작합니다. 정로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진한 잎을 연주하는 관악합주 들으셨는데요. 우조두거, 변조두거, 계면두거를 연주하는 경풍년과 염양춘을 정무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12일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자 자진한 잎을 연주하는 관악합주 들으셨는데요. 우조두거, 변조두거, 계면두거를 연주하는 경풍년과 염양춘을 정무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12일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이 여름절기가 시작되는 입하이고요. 또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ChatGPT에게 입하절기에 어울리는 시 한 수 지어달라 요청했고요. 그 시 내용을 이 시간 문을 열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입하와 어린이날을 같이 넣어서 시를 지어봐라 했더니 또 이런 시를 지었네요. 궁금하시죠? 들어보세요. 연두빛 나뭇잎 햇살에 손을 씻고 바람은 가벼운 웃음으로 분다. 논두렁 물길에도 하늘이 환히 열려 여름의 문턱이 반짝이는데 그날은 아이를 씻는다라든지 바람이 가벼운 웃음으로 분다. 또 꽃잎 위로 아이들 웃음이 내려앉는다. 이런 표현 참 사람이 쓴 시라도 괜찮죠? 표현. 논두렁 물에 비친 하늘을 논두렁 물길에도 하늘이 환히 열려 하절기의 풍경 그럴듯하죠? 햇살에 손을 씻는다라든지 바람이 가벼운 웃음으로 분다. 또 꽃잎 위로 아이들 웃음이 내려앉는다. 이런 표현 참 사람이 쓴 시라도 괜찮죠? 표현. 논두렁 물에 비친 하늘을 논두렁 물길에도 하늘이 환히 열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참 멋진데요. 그런 입하절기에 아이들이 들어가니까 더욱 생동감 있는 시가 되었죠. 시도 잘 짓는 인공지능의 시대의 산책길, 입하와 어린이날에 AI가 지은 작품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백구사입니다. 백구사 속에는 왕에게 버림을 받고 벼슬에서 물러난 주인공이 나옵니다. 성상이 버리시니 백구에게 너를 쫓아 유해 왔노라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밝힌 데서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화자가 묘사한 백구사 노랫말을 보면 자연을 제대로 즐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봄빛 경치 좋은 곳에 백마 타고 꽃놀이 가자 이런 내용이 일장에 나오고요. 구름과 푸른 시내, 붉은 꽃에 버들 푸른 계절이 골짜기에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풍경도 2장에 보이죠. 백사장의 해당화가 핀 풍경, 그 꽃이 바람을 맞아 뚝뚝 떨어져서 날아

다니는 멋진 풍경을 감상하는 이야기도 4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가사 백구사는 전체 8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그 8장까지 모두 들어보시겠습니다. 백구사 황숙경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가사 백구사 감상하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황숙경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평시조 두수 이어 듣겠습니다. 세상에 모를 일이 하나 둘이 아니로다. 내가 나를 모르거든 남이 나를 어이할리. 두어라 알고도 모를 일을 알아 무삼하리요. 이 평시조 세상에 모를 일이 먼저 듣고요. 이어서 평시조 인생을 헤아리니 듣겠습니다. 인생을 헤아리니 한바탕 꿈이로다. 좋은 일 굳은 일이 꿈속의 꿈이어니 두어라 꿈같은 인생 아니 놀고 어이리. 평시조 세상에 모를 일이 인생을 헤아리니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앞에 곡은 변진심의 노래 변성금의 검은고 연주로 들으시고요. 뒤에 곡은 여기에 김호성의 단소가 더해집니다.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하고 있는 네 개의 산, 즉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끼고 있었다. 이 밖에도 남산 일대의 산책로, 낙산 계곡, 도성박 명승지 중 문인들이 회합한 장소로 유명한 한동 일대 계곡인 청풍계는 문인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옥류동과 피룬대도 인왕산 아래 위치한 곳으로 봄이 되면 서울 사람들이 만발한 꽃을 보러 나들이를 했다. 이 밖에도 남산 일대의 산책로, 낙산 계곡, 도성박 명승지 중 문인들이 회합한 장소로 유명한 세검전, 삼각산 내 승가사와 진관사 등이 서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소풍 장소였다. 서울의 산과 계곡들은 양반 문인들과 화가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서

들어 이곳은 민간 신앙의 중요한 무대가 됐다. 백악산 신인 백악신위는 정녀부인이라는 여신으로 여겨졌다. 특히 영험하다고 소문이 나서 임진왜란 이후 많은 이가 여기서 복을 빌었다. 한편 도성의 남산 꼭대기에는 목멱대왕의 산신당, 즉 목멱신사가 차려졌다. 다른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조선 창업 시의 주요 인물인 무학대사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 혹은 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사당이라고 해서 국사당이란 명칭이 붙었다.

아니오. 유정아 쟁고반의 명기명 장동유래의 최하우로 들여서 일모가 도공토록 딱고 흥합시고 남유기

단가 진국명산 들으셨는데요. 송만갑의 소리, 한성준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단가 진국명산 들으셨는데요. 송만갑의 소리, 한성준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서울 문화를 이야기하는 책 내용 함께 만났으니 듣겠습니다.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고리 타령 듣겠는데요. 박양덕, 최영란, 허은선의 소리, 심상남의 대금, 김승정의 해금, 조옥선의 가야금, 최재희의 검은고, 김효신의 아쟁, 서은기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데요. 박양덕, 최영란, 허은선의 소리, 심상남의 대금, 김승정의 해금, 조옥선의 가야금, 최재희의 검은고, 김효신의 아쟁, 서은기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 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잘 듣고 네 애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배암날을 받아 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은 표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허군방 자우백군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허군방 자우백군무

동동 상강산의 월당언형 치세를 살펴보니 천장의 대문막이 주영으로 흘러져 금화금성 분개하고 중당행주 해돌아 초보 망월이 생겨있고 상

행고양 쭉간긴 앞에다 박씨를 피르르 내려드리고 패고가로 올라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 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

며칠 지낸 후에 임평하는 모양을 보냐 박은 영영 박이로구나 순이 찬

피난 꽃천 노인집 바람이 불어도 상관이 없구나.

비난 권천 노인 기생이 분명한데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별주부가 이렇게 느리게 나오다가는 몇 날이 걸릴 줄 모르거든. 어여, 이번에는 뱃노래로 힘차게 한번 나와보는디 이 뱃노래라 하는 것이 꼭 이렇던가 보더라.

영감, 그 박통속서 나와서 이제 한번 끌러보시오. 여자란 게 남자보다 되게 크단 말이야. 이걸 끌러봐서 좋은 거 들으시면 모르되, 만약 이거 끌러서 벌이나 나오면은 자기들 다 쏴주기 어쩌라고 그러는가. 아이고, 영감도 죽으러 끼는 몇 살 일반이니까 한번 열어봅시다. 그러면 좋은 교가 하나 있네. 그러면 자네는 자기들 다리고 저 문학기가 섰어. 내가 이걸 끌러봐서 좋은 거에 들었으면 손을 대리칠 것이고 나쁜 거에 들었으면 돈을 내칠 것이니 자네는 자기들 데리고 내치해버리소 그려. 아이고, 영감을 어쩌려고. 이 사람아, 영감 죽으면 또 얻으면 그만이지. 한 말도 말고 저 그렇게 허소. 흥보가 괴대장을 비다놓고 가만히 살펴보니 흥보씨 개택이라 하였겠다. 아, 요거 나한테 보내는 것이로구나. 끌러봐야지. 눈 찔끔 갖고 한 귀를 썩 열고 보니 500미사리 하나 수북하고 또 한 귀를 열고 보니 돈이 그냥 꽉 찼겠다. 흥부가 어찌 좋던지 어따 돈 쌀봐라 해놓은 것이 흥부 자식들과 그냥 흥부 마누라고 유통 철안 들어오듯이 그냥 왕 소리 나면서 들어와서 악자를 쥐어먹은 놈은 어떤 놈은 돈을 갖고 그저 쥐얘기를 찾는 놈 난리가 났겠다. 아이고, 여보 영감, 이거 웬일이다요. 이 사람아, 그래 말고 이거 한번 떨어부숴보시오. 흥부가 그냥 떨어붙는 것이 아니라 귀에 두 짝을 떨어붙는 뒤 장단을 힘으로 다르르 몰아놓고 장단 새로 떨어부숴보겠다. 흥부가 좋으라고 흥부.

하나 갔대. 들고 붙고 돌아섰다. 돌아버니 도로 하나 갔던 거고 들고 붙고 돌아섰다. 돌아버니 도로 하나 갔던 거고 붙고냐고 되고냐고 톡톡 돌고 웃었다. 들고 보니 도로 하나 갔대. 이제 갔다 열고 뭐지 도로 하나 갔던 거고 전에 갔다 열고 뭐지 도로 하나 갔던 거고 붙고냐고 되고냐고 톡톡 돌고 웃었다. 들고 보니 도로 하나 갔대. 붙고냐고 되고냐고 되고냐고 붙고냐고 붙고냐고 되고냐고 되고냐고 붙고냐고 붙고냐고 되고냐고 되고냐고 붙고냐고 아이고 좋아 죽겠네. 1년 361월 그제 꾸역꾸역하고 늘어 여치 법소재끼 놨던지 그 돈가사를 계산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흥부가 좋아라고 그전 옆전 한 끼미를 들고 놀아.

오는 뒤 참 자식놈들 밥 먹는 거 기가 막히게 먹는구나. 여보시오 마누라, 내 평생의 원인이 나 하나도 없어졌겠다. 아 이놈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을까? 아 이놈들에게 어째게 세계 갔던지 밥도 가서 푹 패키가지고 속에서 벌겁지 그냥 나무 좀 먹든 먹고 나오는 뒤 참 자식놈들 밥 먹는 거 기가 막히게 먹는구나. 여보시오 마누라, 내 평생의 원인이 나 그 뼈를 화씩 벗고 나도 밥속 가서 폭 파묻혀 먹어볼라요. 아이고 영감 그러면 나도 그럴라요. 허허 이 사람아, 자네가 남녀가 유비는데 한 것도 그렇게 못인 것이니 자네는 여기서 밥 먹는 규격이 나오고 조금 맛있어 먹소. 흥부가 밥을 먹는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똘똘 뭉쳐가지고 훅 어깨너머로 던지갖고 두께비 파리 자묵도 딱딱딱 받아 먹는디 밥 먹는디 무슨 박자가 시대야만은 그래 밥 먹는디도 힘으로 달아나 먹고 밥을 먹어 먹었다. 흥부가 좋아하라고 흥부가 좋아하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하라고 밥을 먹는다.

묶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돈을 돈 뭉치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어찌 밥을 먹으러 왔던지 밥이 사람에게 차가지고 정신이 없고 눈을 눈이 꼽고 흥모가 죽게 되었구나. 흥모만 말하랴 밥을 먹다 가만히 보지 자기 정념이 죽게 되었는디 흥모만 하랴 놀래가지고

흑보마로대캐드흑대별로톱머리를신으로꼭뒤도쪼쪼불러서서 자기

반절 뺄게요. 복장이야 보소가 적겨 나가든 일전 곽소그 들어도 보니 가소 나를 따르고 나타나요 나타나요 흥보가 화를 내며 타지마라 예사람바 나구자 탈단 나타지마라 견지의 비량 하는 것으로 상하가 의복과 같은지라 의복이라 하는 것으로 떨어지면 치어집지 형지는 일신 수종이라 한번나 차 조금 오고 있면 독선 팔도 대아로운 곳에 언니들 다시 기복연 드네 나 언제 탈단다 타지 마라 흥부만

중앙을 춥은 게 공단이오. 심심성고 손진가로 무심보내고 호동하여 독수공방을 상산한 큰방 골방 가두다지 국하자극부와자오. 중앙을 춥은 게 공단이오. 심심성고 손진가로 무성없다 호핏다 성계종원 양태문 인정길러 전조사 부계다.

주적 구역 영가 피단지 따라와. 아이고 영가, 내 숨가피서 이 피단지 좀 다 모시겠어. 아이고 이 피달다 어쩔 것이오. 마내가 나한테 시집온 후로 피단 한번 모두 입었으니 무슨 색이 좋든가 한번 골라보시오. 아이고 나는 송혜석 저보다 사무장에서 찌어 입으면 제일 좋아요. 촌뿐이라 할 수 없구만. 아이고 영감도, 영감 어디 살아가지 나보고 촌사람이라고 그래요? 영감 무슨 색이 좋아 싶든겨. 나는 방금 세일어나 가끈을 하나

꺼져라 이 방통에 나 혼자 포괄은 진계반견 오장빛 등을 억신방금원 주호사자 충청도 소샷대로 수방금을 추구다면 부역부가론 진계반견 오장빛 등을 억신방금원 주호사자 충청도 소샷대로 수방금을 추구다면 부역부가 거리로다 신이로 시기에는 겁질이야 닫고 요란

소짜고 돈똥 돈똥 돈돈돈돈 끌도록 밤에 눈을 벅통 돈돈 그제 구야 구야 나오는데 대목돌이 집을 짓느라고 우당탕 퉁탕 야단이 났지. 흥부가 어찌 놀래놨던지 자기들은 죽든지 살든지 다 내버려 두고 그래도 마누라가 제일 좋아 용어지. 눈을 떠서 사면을 둘러보니 천과 이뜬 울막을 간 곳이 없고 고르구각으로 흥부 집을 지어놨는데 똥 요렇게 지었겠다. 동상

주저이기며 이백도다 동산대기 장으로 자 드드드파저 달기 뭐가 아프고 총괄하고 열시구나 조금 난 지우와 찾아가자 좀도 좋네 박응보가 불잘것 시골을 일삼던지 오늘날도 부자가 될 줄 알

가지고 아 이놈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아 이놈이 부자가 되었더라도 이렇게 될 배는 마음 올 것인데 옳지. 몽둥이를 둘러매고 흥보짐을 건리가 보니 전과 이뚠 울막을 간 곳이 없고 고로 거각으로 흥보짐을 늘비하게 재놨는데 놀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놈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아 이놈이 부자가 되었더라도 이렇게 될 배는 마음 올 것인데 옳지. 지가 부자가 안 되었고 서서 어떠한 평판대겸이 낙해 어르시지. 내가 기왕 왔으니 한번 불러봐야지. 너 이놈 흥보야 이렇다 불러놓으니 이때야 흥보는 형지간에 우애가 있는 사람이라 자기 형님 음성을 듣고 보선발로 나와 절하며 아이고 형님 건려오시십니기여 그란도 형님한테 진적 노만을 보낼라 하였더니 형님께서 이리 도보를 하였으니 대단히 죄송하십니다. 형님 용서해 주시지요. 멋이었죠 이놈 용서가 보이고 네가 나한테 도마 보낼려며 이거 대화전 다 네 집이냐. 형님 제 집 옵시다. 하하 강상지개변이로구나.

형님 처분 내려오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때 자기 형님을 사랑에다 모시다 놓고 흥부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보시오 마누라, 아 그런 말 형님이 거리와서 인사였지야지. 이때 흥부 마누라는 절과 같은 대로 생각을 한 별 한자리에 앉어 대

그건 보화가 없다. 너게 이 셈이겠나? 예를 어떤 떨 호사로도 빠지시키고 흥부 마루래도 한사시 모두여라 당초에 불을 포로 서로 허게 놓아 주주만 잘게 잡고 막는걸 기다려 위로 거듭한 꽃을하고 든디 얘를 내가 뜻을 죄하고 였대 그러지고 시대

시속윤법이다 큰절로 허니 서떡 일어나서 같이 절하는 게 아니라 8월도 당시라고 개관지며 참 그 몇 년 전에 보고 지금 보니 묵근해가 용두한니가 이때 흥부 마늘에는 들은 척도 아니오고 안으로 들어가서 놀보 술상을 차리는 뒤 또 이렇게 차려갔다. 음식을 차려는 뒤 음식을 차린다. 안성주기 독재를 뻗쳐나는 소재의 구리 적사 진진소재 수벌이던 두루두루 번져놓고

조사를 수업이라래. 똥똥차 만나자고 주루루루 대대먹고 계란을 뚝뚝 쪄 우딱지 대바리고 질게 던져고 나 손등건디 쉐지바리고 나무 접으면 내려라 고기 한디다 뻗집어서 만나 지르면 간디 고기나 풍덩 대는 쳐다박 이렇게 차려 자기 시성유 앞에 갔다 놓으며 종 화재 화잔에다가 술을 얼른 부서 두 손으로 올리며 발을 더 당신의 꼭 개고 앉으며 너희는 흥보야 네가 형지간의 소금 대강을 알지만은 내가 수치능 초상마당에 가서도 그 음식같이 술 못 먹는지도 잘 알지. 아이고 형님 누가 권주가로 온단 말이오. 아 이저서가 늙은 마을에 곱게 붙였고 구원주가 한마디 허리야. 흥보 마루 내가 이 말을 듣더니 전과 같은 열한 보름 별때 집어넣거니와 지수나려 고주가 허단 말을 듣더니 두루지 각하보고 사지가 벌벌 떨리며 떨렸던 숫자를 팡! 바닥에다 후닥 딱! 붙어 째고 뒤에로 쫓아 물러서서 자기 실수원 불그러이비 얻어지 말어 나 딴다른 버스가 쏘 인자나로 군주가로

날변 내가 벌써 들어가를 안에 널 뵙게 실소 어서 가시오. 속을 찰때 벌뻗어 내 집이 찾아왔소. 안 간 날변 내

가지고 탁 차고 들어가니 놀부가 왁하 그냥 휘어가 나서 발길로 술상을 팍 차면 내가

아버지가 저 서울 안동장에 갔다 오면서 장로 한 분 사온 것이 화추장이라고 합니다. 놀부가 그것이 반가웠던지 놀부가 양 주먹을 꽉 쥐고 어쌍물 먼저 주먹 맞춰 볼판이야? 주먹 잡지 않니 치야? 그럼 얼른 말하려. 이 일이 뭐인가? 아이고, 우리 친정 아버지가 저 서울 안동장에 갔다 오면서 장로 한 분 사온 것이 화추장이라고 합니다. 놀부가 그것이 반가웠던지 아이고 내 딸이야 이런 것이 놀부 마늘에 기가 강맥했고 야 여쇼 마늘에 보고 딸이 어디가 있단 말이오. 허허 이 사람아 급할적이네. 이래기도 오고 저래기도 오지. 흥부가 그 제비 헌달 말을 딱 듣고는 그 제비 집을 몽땅 맹글어 가서 그 놀부 집을 끝에다가

0: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나중에 쓸 때가 있겠지 싶어서 물건을 쌓아두죠. 하지만 정작 그 물건들이 산처럼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공간을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정리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합니다. 쓸 것과 쓰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것.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막힌 부분을 터서 흐름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이든 기억이든 심지어 인간관계든 제때 들어오고 제때 나아가는 순환이 있어야 우리 삶에도 생기가 돌지 않을까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싹 치우고 나면 비어있는 그 자리에 진짜 소중한 일들이, 소중한 인연들이 찾아올 겁니다. 자, 오늘부터 많이도 말고요. 저랑 딱 하나씩만 비워보자고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여밀락 4장입니다. 가야금의 정길선, 장구의 권성택입니다.

상의 편리함까지 문물의 발달 이면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진득한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노을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개울물에 손 담가가며 방망이질하던 그 시절부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얼음이 쏟아지는 요즘 세상의 편리함까지 문물의 발달 이면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진득한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음악 소개해드립니다. 제주민요 밥 밟는 소리 함께 하겠습니다. 소리의 이명숙 외 여러분이고요. 반주의 김현호 외 여러분입니다.

놀든 멀더라 아무리 헤어도 네가 허구야 말일 높은디 아친디 신한디어시 고비창창 돌돌돌 돌아지멍 맨짝 허게 볼랑 밥 뺏기디 나가는 게 너희

명인의 소리를 두고 많은 이들이 평범한 듯 하지만 때가 못지않은 맑음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여전히 청아한 음색을 간직하고 계신 것은 아마도 소리를 대하는 그분의 마음이 늘 정갈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박인규 명인의 소리와 우종실외 여러분의 반주로 듣겠습니다. 사설 지름시조 태백산화입니다.

구음 입소리 감상하셨습니다. 구음의 김소희, 반주의 김덕수 사물놀이패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봄이 오면 꽃도 피고 우리 마음도 피어나는데요. 문제는 코도 같이 바빠진다는 겁니다. 간질간질 훌쩍훌쩍 또 애취.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네. 봄 소식이 코로 먼저 오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꽃가루가 코나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수상한 손님이 왔는데 라고 착각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이어지고 코가 막히고 눈이 가렵거나 빨개지기도 합니다. 특히 봄철에는 참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같은 나무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지죠.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하얀 솜털 같은 것이 둥둥 떠다니는 것 많이 보시죠. 아이고, 꽃가루가 눈에 보일 정도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건 꽃가루가 아니라 버드나무 솜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1부 마무리 곡 중부 농악가락이었습니다. 연주의 김덕수 사물놀이패였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새롭게 만나는 매일 코너 풍경소리와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까지 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씨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무지개 뜨는 언덕입니다. 연주의 이생강 한국 전통 무용 음악 연주.

참 좋겠죠? 선물이라는 이름처럼 마음 따뜻한 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필히 협주곡입니다. 마치 바람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흥청되지만 저대로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유분방함마저 느껴지는 곡입니다. 바람의 유희 함께 하겠습니다. 연주의 진성수의 여러분이고요. 14분 정도의 긴 호흡입니다.

사랑의 춤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이지혜의 여러분이었습니다. 겨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은 어버이날 선물 변천사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2000년대로 넘어온 요즘 어떨까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현금이 대세죠.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 설문조사를 하면 10명 중 6명이 용돈을 꼽을 정도입니다. 아마 6명 넘어갈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현금만 쓱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용돈을 드리더라고요. 혹시 용돈 박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자를 열면 돈이 줄줄이 사탕처럼 달려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한 봉지 사오던 마음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은 달걀에서 안마기로, 거기서 현금으로, 그리고 현금은 또 재미있게 드리는 용돈 상자에 담아서 드리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님들께서는요, 선물보다 더 기다리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감 수가 들어도 못 이겼어. 흥보가 해를 내면 가까우구나 이 사람.

사해가 분부를 조라는 인대구함 성의 영초단 풍부르다 아래 보도문 화란 준성 만화 방장 풍여품 보내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금방 굴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초당전 화계상의 모르다 아래 보도문 화란 준설 개개한 가구 배부르다 한포당 알뜰 사랑 정도님이 나를 버리고 가거주 두송길 덮벅 잡고 가두기 대전문 강구연을 개개한 가구 배부르다 한포당

초단 저렇게 있는 송죽단 서부렁 석적 세발랑눈 백랑눈 능월아 사주당 보용보 세양포 수수 통호주 경상도 항조 봄 뱀매 흥정의 갑사로다

박록주째 흥부가 가운데 둘째 박타령부터 비단타령 대목까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조순의 북의 장송학이었습니다. 자,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 얘기는 선물에 관한 얘기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추억 보따리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강물처럼 흘러서 오늘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노래의 장사익이었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화요일 순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버이날, 네. 오늘 선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고민 많으시죠? 뭘 해드릴까? 현금이 죄일입니다.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요즘 저와 함께 외치는 주문 있죠?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뭘 해드릴까? 현금이 죄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요즘 혹시 이렇지 않으신가요? 잠을 잘 못 자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 괜히 어지럽고 몸은 무겁고 뻐근하고

몸이 왜 이러지 하면서 너무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게을러진 게 아니라 일교차를 견디느라 애쓰고 있는 거니까 토닥토닥 위로해주면서 좋은 것들로 응원도 해주면서 이 고약한 환절기를 잘 넘어가 보죠. 5월 6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계절이 바뀌는 속도를 따라가느라 애써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버티기보다, 무조건 내 몸을 탓하기보다 영양제도 좀 챙겨 드시고요. 근육도 풀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능하면 이렇게 좀 쉬는 시간, 햇살도 좀 맞으시면서 그렇게 보내시면 이 변덕스러운 환절기 건강 챙기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인데요. 여러분, 선물 뭐 준비하셨나요? 가장 무난한 건, 그리고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 프로그램에서도 클로징에 가장 좋은 거는 용돈 드리는 거다. 현금이 최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도 가장 좋고, 뭐, 그렇지만 저는 이게 좋아요 하면서 준비한 선물도 뭐 있는지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던 선물 이거다. 반대로 반응이 좀 어째 뜨뜨미지근했다 하는 선물까지도 한번 나눠보죠. 그러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창호이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독맨션 노래입니다. 제 목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스타걸의 스타걸 내 사랑을 받아다오 함께 들어보죠.

있고요. 한번 신어보시라고 하고 또 마음에 안 드시면 같이 가셔가지고 디자인, 색상 또 바꾸는 것도 하나의 일일 것 같습니다. 그 덕에 또 아들, 딸하고 외출도 한번 하는 거잖아요. 삼승 할아버지님, 한디 제가 선물 줄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분 생존해 계시던 작은 아버님께서도 작년 겨울에 먼 나라로 떠나셨지요. 이젠 제가 집안 제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책임이 무거워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른의 역할 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선물 받을 준비를 오히려 하고 계시면 되시겠네요. 3905님, 저는 또 현금입니다. 대신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투에 담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 부채를 만들어 드리려고 용품 주문했습니다. 요즘 별별 이벤트 용품이 많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어허, 그냥 현금 드리는 게 아니라 돈 부채를 만들어 드린다. 돈 부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돈 방석? 좋습니다.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국립국악원 박민지가 함께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봄이야 유산가를 새롭게 재해석한 음악입니다. 함께 들어보죠.

네, 좀 시원스레 쓰시면 좋을 텐데요. 명품 지갑을 일부러 좀 흠집을 내서 드려야 되나요? 0853님 지갑 사드렸습니다. 근데요, 아끼느라 잘 안 쓰세요. 아끼다 덩댄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 사드렸는데 두 달 정도 타셨을라나요? 그 어느새 수건거리로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무료 나눔하고 없습니다. 또 하나 과일 건조기도 필요하다고 해서 사드렸더니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진열장에 고이 모셔두고 있더라고요. 다시는 전기 자전거 과일 건조기 안 사드리고 현금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실내 자전거는 그 어느새 수건거리로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무료 나눔하고 없습니다. 또 하나 과일 건조기도 필요하다고 해서 사드렸더니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진열장에 고이 모셔두고 있더라고요. 다시는 전기 자전거 과일 건조기 안 사드리고 현금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실내 자전거는 이게 또 시니어들 무릎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무릎 관절 운동하는데 아주 요긴할 텐데 말이죠. 대신에 이제 실내 자전거 요즘 다양한 가격대로 많이 나오던데 지지대가 튼튼한지 아 그래야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왕국관에서 막창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청풍에서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 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K-POP, K-드라마, K-푸드에 이어서 K-의료 소식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1: 네, 지난해 201개국에서 총 201만 명의 환자가 국내 외국 예. 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외국인 우와. 환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0: 진짜 많은 사람이 찾아왔네요.
1: 네. 이 외국인 환자가 연간 200만 명을 넘은 건 2009년 통계 집계한 이후에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피부과가 전체 중에서 63%로 압도적이었고
0: 시술.
1: 예. 근데 성형외과까지 또 합쳐서 미용 의료가 전체 74%를 차지했습니다.
0: 엄청나네요.
1: 예, 10명 중 7명은 이 피부과 성형외과로 시술 받으러 왔다라는 것이고 K-뷰티 열풍이 의료 관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0: 예.
1: 화장품도 우리나라에 인기가 많잖아요.
0: 맞아요.
1: 예, 국적별로는 중국과 일본이 전체 60%를 넘었고 대만, 미국, 태국 순서였습니다.
0: 예.
1: 특히 눈에 띄는 거는 부산의 성장세였는데요.
0: 오호.
1: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7만 5천 명 정도였어요.
0: 예.
1: 전년보다 151%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부산을 찾은 외국인 환자 1인

0: 눈으로 보는 차이도 느껴지고 그렇죠. 맛도 차이가 느껴지는 거니까요.
1: 네. 그래서 우리 거가 더 맛있다라고 음흠.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차별화하기가 쉬운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컵빙수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빙수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은 뭐 만 원 훌쩍 넘으니까.
0: 예, 2만 원, 3만 원, 5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1: 네. 그리고 혼자 먹기도 되게 좀 그렇고.
0: 항상 보면 빙수는 하나 시켜서 둘이 나눠 먹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걸 아예 나눠 가지고 하나씩 컵빙수를 먹게 되는 걸까요?
1: 큰 거 먹으려면 꼭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빙수는 저장이 안 되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이거 뭐 먹고 싶다. 갑자기 오늘 땡긴다.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게 컵빙수.
0: 개인 위생에도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1: 그렇기도 하죠. 예전에는 뭐 그냥 그 아주 세숫대야 같은 거에
0: 숟가락 푹 집어넣어가지고 네. 먹고 그랬는데.
1: 그래서 올해도 이 열풍은 계속될 것 같고요. 실제로 국내 빙수 시장 규모가 2020년 기준 약 5천억 원대로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0: 네, 컵빙수 올여름도 인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심근경색. 겨울보다 요즘 같은 봄철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 꼭 한번 귀담아 들어보셔야겠습니다.
1: 네, 국내 연구팀이 10년치 급성 심근경색 환자 약 19만 명을 분석해봤더니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계절은 겨울이 아닌 봄이었다는 놀라운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0: 그러네요.
1: 보통 겨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1: 먼저 이 심근경색이 뭐냐.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혈전, 그러니까 피떡으로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0: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잖아요.
1: 네. 그런데 이 봄철에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우리가 겨울 동안에 내내 활동량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노을양의 노래 맞밤 타령 딸편 함께 들어봤고요. 앞서 들려드린 곡은 빙수 위 떡처럼 쫄깃쫄깃한 악뮤의 콩떡 빙수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황성희님도 콩떡 빙수 들으니까 올해 첫 빙수 개시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일본에 계신 우리 애청자 치즈꼬님, 일본에도 어버이날 있나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잘못 찾겠던데. 아무튼, 어머니 선물 뭐 해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비를 제가 내고 있어서 지갑이 좀 얇아지긴 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셨으면 합니다. 라는 바람까지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기를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51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우리나라에서 자주 이제 마주칠 수 있는 음악의 형태, 국악과 케이팝이 만난 그런 모습입니다. 베트남도 그런 유행이 있나 봐요. 아, 케이팝 따라하네. 베트남의 음악을 또 V팝이라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시작할 때 V자로 시작하니까요. V팝이 최근에 보면 R&B나 EDM 사운드의 음악을 굉장히 많이 발표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의 모습을 또 그런 음악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 역시 V팝 장르에 속하는 음악인데요. 아티스트 이름은 호아민지, 노래 제목은 박블링이라는 음악입니다. 베트남의 V팝에다가 전통 음악 요소를 더했는데요. 베트남 북부 민요 멜로디가 사용되었고, 또 베트남 전통 현악기 가야감 비슷하게 생긴 악기인데요. 눕혀서 연주하는 다현악기예요. 단짱이라는 악기가 또 연주되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은 박블링인데요. 박은 앞서서 제가 베트남 북부 민요 멜로디를 썼다고 했잖아요. 베트남의 북부 지역을 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블링은 목걸이 블링블링하네 할 때 그 블링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방의 전통, 베트남의 전통을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이런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호아민지의 박블링 들으면서 1부 블링블링하게 마무리하고 2부에 짠 나타나겠습니다.

달빛이 남아 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남군 보고지고 오래지야 청별호도 일자

이안 가사근 눈물로 이부하사그려 볼까 이화일제 춘대우 내 눈물을 뿌려시면 야우문이여 단장성 빗소리 들어도 지부생각 늑소무용건 연개는 자전여와 개룡만

날 보더만 겨울 팔짱 웅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연캐겄나 내가.

0: 써야겠네. 자, 아쉬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자, 이제 퀴즈 풀어보러 가자.
1: 네. 지가 오늘은 노래 제목. 지가 레고 갖고 싶다고 했는데.
0: 레고.
1: 엄마가 운동화 사주셔가지고. 아, 진짜 신발 많은데.
0: 아이고, 그랬구나. 레고는 산타 찬스를 써야겠네. 자, 아쉬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자, 이제 퀴즈 풀어보러 가자.
1: 네. 지가 오늘은 노래 제목 맞히기 퀴즈를 갖고 왔어요. 들려드리는 노래 세 곡을 듣고 이 노래가 어떤 아리랑인지 맞춰주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있어서. 자, 첫 곡은 웅산 씨의 목소리였고요. 두 번째 곡은 메이트리의 동지섣달 꽃본 듯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0: 시청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깨소금구이 막창, 3309님께 전병 세트 이렇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6555 범장기지떡, 3249 소금구이 막창, 3309 전병 세트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하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아리아시아의 노래로 한국 민요 아리랑 연곡 듣습니다.

0: 그러니까 다들 거기로 저기로 막 다니시느라고.
1: 여러분 그 영월 단종 문화재 예. 세 배진 가 있대. 세 배 관람객이. 우리가 천만 만들어 줬잖아요.
0: 맞아요. 야,
1: 그 투투파이브 2에서 5까지. 이 진짜 제가 뉴스를 다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0: 예.
1: 곳곳에서 막 그냥 미어 터졌대요.
0: 와.
1: 이게 다 우리 영향력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우리가 야. 쫙 깔아놓으니까 다들 거기로 저기로 막 다니시느라고.
1: 여러분 그 영월 단종 문화재 예. 세 배진 가 있대. 세 배 관람객이. 우리가 천만 만들어 줬잖아요.
0: 맞아요.
1: 야, 단종 아 정말. 그리고 저기 제가 해남을 갔다 왔어요. 감기 때문에.
0: 예.
1: 예 갔는데 와 되게 시골이거든요. 그런데도 와.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0: 와.
1: 목숨 건 것 같아, 지자체에서.
0: 예. 공룡 축제 열렸죠?
1: 아, 진짜 공룡을 만들어놨는데, 실제 사이즈 공룡이 막 포효하는데,
0: 우와.
1: 아,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뭐죠? 저기, 그 영주 선비문화 축제는 김덕수 사물놀이.
0: 김덕수 사물놀이.
1: 예. 예. 아, 제가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그 앙상블 시나위.
0: 야. 오, 앙상블 시나위. 오.
1: 왜 이렇게 노래가 좋아?
0: 이야 많이 하시네 이제 국악방송 오래 하셨다고.
1: 하지만 덕수궁 축전이랑 창덕궁 달빛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꼭 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2026년 5월 첫째 주 본격적으로 또 얘기 나눠볼 텐데
1: 새로운 주제겠죠?
0: 어떤 주제일까요?
1: 그렇죠.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 자료를 좀 보게 된 거예요.
0: 우리가 함께했던 옛날
1: 네,
0: 자료들.
1: 2024년 5월 첫째 주
0: 네.
1: 우리가 서울 지명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0: 와, 이때 진짜 재밌었어요.
1: 재밌었어요.
0: 네.

0: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870년 고종실록이에요.
1: 그렇군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 이게 일제강점기가 왔잖아요. 이 경복궁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잖아요.
1: 예.
0: 일본인들이 혜태상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1: 와.
0: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당시에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1: 예.
0: 긴 세월 위엄 있고 유순하게 경복궁을 지켰던 내가 혜태상이죠.
1: 네.
0: 무슨 죄가 있어서 무지한 사람들이 다리를 동이고 허리를 메어 끌어간단 말인가.
1: 아이고.
0: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1: 1923년 그렇죠. 신문 기사입니다.
0: 그렇죠. 이제 그 뒤로 이제 다시 원래 위치로 옮겨졌지만 사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앞에 있어야 되는데 차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위치에 있는 거예요.
1: 오.
0: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퀴즈를 냈잖아요.
1: 맞아요.
0: 기억나시죠?
1: 첫 번째 여기가 퀴즈. 첫 번째 퀴즈였어요.
0: 첫 번째 퀴즈. 네. 자, 송냉한테 말도 안 되는 퀴즈를 냈어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되게 긴장하시더라고요.
1: 진짜 뭔가 국사 그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퀴즈,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거 아니죠?
0: 그 혜태가 이제 제가 회사잖아요. 첫 번째 퀴즈가 네. 이제 제가 이제 혜태 얘기를 쫙 해주고 그렇다면 송냉한이 좋아하는 혜태제가 과자 중 땡땡땡은
1: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요? 어떻게 맞추냐고요?
0: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했어요.
1: 참고로 이날 함께했던 사람들이 송

0: 나무라고는 한 토막도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자재가 돌, 시멘트, 그리고 철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원된 광화문을 구경하려고 멀리서 올라왔다는 노인들은 광화문의 옛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감개무량하다면서 옛일을 되새겼습니다.
1: 대한뉴스에서 이렇게 쿠션 넣어가지고 비난하는 건 아닐 거고 예. 나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콘크리트와 돌만 있다는 거는 이 당시로서는 콘크리트 건축물을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잘 지을 수 있다라는 자랑이었겠죠.
2: 신기술이었던 거죠. 예. 근데 여기 나온 어르신이 나오잖아요. 네. 옛날에 봤던 광화문을 다시 봐서 그러면은 이분은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1: 맞네요.
2: 1968년 대한뉴스입니다.
1: 예.
2: 이제 그 뒤로
1: 그 이후로
2: 그 뒤로 가짜 광화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헙니다.
1: 광화문 제자리 찾기 사업인가요?
2: 사업이죠. 네. 그리고 지금의 광화문이 완공이 된 거죠.
1: 야, 2010년입니다, 그게.
2: 그렇죠. 그게 2010년입니다. 그런데 아 저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올 초에 BTS가 광화문 앞에서 공연했잖아요.
1: 컴백 공연했잖아요. 완전체로.
2: 전 세계인들이 봤잖아요, 광화문. 와. 야, 만약에 600년 전에 태조 이성계가 이 모습을 보면 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1: 오.
2: 제가 그래서 그

0: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죠.
1: 네, 고맙습니다.
0: 보내드리면서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연곡 듣습니다.
1: 와.
0: 자,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도 Ready for this. One, two.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의 맑고 깊은 정입니다. 과잠순대로 소원 성취 바로합니다.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의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과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푸르른 5월, 소중한 인연과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제200회 정기공연 한국무용의 밤, 연록의 춤, 시간을 잇다가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춤이 지닌 깊이와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궁중정제의 우아함을 담은 박전무와 춤무를 비롯해 흥과 생명력을 전하는 강강술래, 그리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장구놀이와 소고춤

정해진 음악 여정 60년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가야금 병창 정해진 선생의 예술 세계를 기념하는 무대로 반세기 넘게 이어온 음악 인생과 전통의 깊이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자리인데요. 단가와 판소리, 대금 독주, 민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가야금 병창이 지닌 섬세한 미학과 우리 소리의 정수를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5월 17일 일요일 오후 5시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사단법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 제26회 정기연주회가 이어집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의 전통을 잇고 가야금의 깊은 울림부터 새로운 시도까지 한 악기가 품고 있는 넓은 세계를 느껴보실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두 공연 모두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국립국악원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국악계에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발전과 지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접수는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톰 소여의 모험으로 잘 알려진 작가 마크 트웨인은 여름철이 되면 어느 농장에서 작품을 썼는데요. 농장 주인은 그를 위해서 자그마한